거두는 계절이 수확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경사회 속에서는 맥추감사절 그러면은 말 그대로 밀과 보리를 추수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즐기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사회가 농경사회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산업사회가 되다 보니 사실 농사 짓는 것은 멀어지고 물론 들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농사 짓지 않은 분이 안 짓는 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농사 짓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우리 교회 입장에 보면은 사실 그렇게 농사를 짓고 일한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감사주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산업사회가 들어오면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농경사회 속에서 밀과 보리가 그의 첫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계절이라고 하면 산업사회는 우리가 매달 매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붙들어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은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맥추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알고 온전한 맥추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 재물과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위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든 우리가 산업사회를 살아가든지 간에 그건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서 우리가 머무르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향하여 언급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첫 소산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삶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감사절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 이미 내가 열심히 살아오는 삶의 여정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셨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에 의지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를 지켜주는 그것이 바로 나의 손이고 나의 능력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절의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처음 얻은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 처음 것에 대한 의미가 뭡니까? 처음 거둔 것, 처음 손에 쥔 열매들.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처음에 얻었던 그 기쁨, 첫 곡식의 감격들, 첫 농사에 맺었던 그 열매들,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빠지기 쉬운 함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첫 것은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첫 아들, 맏아들에 대한 소중함에 대한 의미가 과거에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내가 처음 얻은 열매, 처음 얻은 소산물들, 처음 받은 월급들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고 그걸 내 삶의 안전자산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첫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것을 이만큼 확보해야 하고 이만큼 쌓아두어야 하고 이만큼 더 튼튼해야 되고 이만큼 더 확장돼야 되고 그래서 과거에 우리 사회가 남아선호 사상이 있을 때에 마다들의

대한 기대치가 부모들이 너무 컸기 때문에 유산도 맏아들에게 훨씬 더 많이 물려주고 그리고 자신의 노후 책임도 맏아들이 책임져 주기를 기대하고 안전자산으로 여겼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첫 것을 내게로 돌리라는 거죠. 그것으로 나에게 드려 공경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출애굽 시기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문설주와 임방에 양을 잡아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발랐던 그 집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죽음의 사제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맏아들은 건들지를 않았습니다. 죽음을 다 면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근데 그 유월절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맏아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첫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만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 것대로 나를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공경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어지고 내 삶의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된다면 뭘로 표현합니까? 감사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물질을 드리는 행위가 단순히 기부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행위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라는 거죠. 단순한 의무로 요만큼 하는 것이 내 할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분량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감사의 고백도. 그래서 공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어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상대방을 가장 높이는 자리에 모시고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공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상대방을 가장 높이는 자리에 모셔서 그분의 그분됨을 인정하는 행위, 그것이 공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공경은 무게를 둔다, 가치의 중심에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표현은 내 삶의 무게 중심에 가장 무거운 무게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삶의 가장 높은 가치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에 손님이 오신다라고 가정했을 때에 그러면 그 손님의 그 집 주인이 생각하는 가치의 여부에 따라서 준비하는 모양이 다릅니다. 정말 귀한 손님이면은 맨날 며칠 집안 청소를 하고 정돈을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또 돌아가실 때 드릴 선물도 준비하고 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뭐 가까운 사람이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손님이 온다 그러면은 흔히들 우리나라 표현 속에 이랬습니다. 아, 우리 먹는 밥에 뭐 하나 얹었다? 숟가락 하나 얹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편한 것 같은 말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비중 가치를 크게 두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내 상에 숟가락 하나 얹듯이 우리가 섬기고 감사하고 공경하는 이건 공경이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의 무게 중심에 가장 귀한 것으로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공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 속에서 공경이 어떻게 드러나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지갑의 형편을 살피시고 우리 지갑을 털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제사를 지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낼 때는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곡식을 갖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산천의 짐승들이 다 내 것이며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내가 다 아는 것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의 결과는 내가 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부어주시리라고 하는 내가 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탁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내가 하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 속에 우리가 들어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공경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처소사는 하나님이 먼저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드려지고 바쳐지는 겁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고 붙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이야. 내가 얻은 결과물이야. 이건 내 것이야. 라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노동은 귀하고 땀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일할 수 있는 자리, 그 땀 흘릴 수 있는 환경, 건강 누가 주셨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호흡을 누가 붙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호흡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중환자실에 가보면요. 중환자들이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습니다. 왜?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고 계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냐. 호흡이 제대로 안 되면요. 숨 쉬는 그 자체가 중노동이에요. 숨 한번 내쉬고 뱉는 것이, 들이마시고 뱉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너무 쉽게 마치 아무런 느낌 없이 호흡하고 있습니다. 말하면서도 호흡하고 끼어가면서도 호흡하고 그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내 손발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손으로 일한 거야. 근데 그 일할 수 있도록 근육을 주시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시고 붙들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병에는 몸에는요 근육 무기력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육이 제 힘을 발휘를 못해요. 우리 몸은요 뼈대가 있고 그 뼈대를 지키고 붙들어주는 것이 근육이에요. 그 근육이 무너지면은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호흡도 못해요. 근육이 무너지면은. 왜? 우리가 하는 호흡도 우리 안에 근육이 받쳐주기 때문에 호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린 자꾸 착각합니다. 내 능력으로 한다고. 내 힘으로 한다고. 아침에 눈을 뜨고 눈을 감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눈 감고 뜨는 것도요. 아파 보세요. 그것도 제대로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눈을 떴는데 깜지를 못해. 자야 되는데 눈을 못 감아. 그런데 눈을 깜빡거리는 것도 은혜고 눈을 감을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어떤 사람은 눈을 감았는데 안 떠져.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눈을 뜨고 감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의 행위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한 전적인 내 삶의 고백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 첫 열매의 소산을 드릴 때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하나님이 나의 과거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현재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의 고백 속에 받쳐지는 것이 바로 첫 열매의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소산물은 단순히 기부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바로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기부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바쳐 드리는 예배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인정의 삶을 내 삶의 질서 속에서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창고가 가득 차고 여러분 우리의 육신과 가정에 필요하는 모든 실질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이 내 창고에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의 결

0: 입을 메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함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넘침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에 관련되는 것은 기쁨, 즐거움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열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을 드렸을 때 우리 삶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 삶의 즐거움이 그치지 않는 삶, 내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기쁨이 없고 내 마음의 즐거움이 상실되면은 그 삶은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 다 갖추고 사는 것 같은데 왜 표정이 얼굴이 날마다 저렇게 죽을 상을 하고 있지? 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평안한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접들의 접이 넘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곡식의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 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첫 곡식으로 나의 첫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고와 접들의 접이 가득 찬 축복,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끼고 붙들고 있으면 그 하나로 끝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봉사할 때에 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창고가 가득 차고 접들의 접이 넘치는 은혜와 복을 약속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유자처럼 바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것 가지고 내가 바치는데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지기 가장 기본 정신은 뭡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소유자는 뭐 누굽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 삶의 가장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드리는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삶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첫 열매, 첫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믿음의 성도들이 다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고가 가득 차고 접들의 포도즙이 넘치는 기쁨이 우리 모든 공동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경남광염교회 전광선 목사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14-8291번 경남광염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쥐 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친구들, 지금 극동방송은 2016 썸머 스페셜 기간이에요. 무더운 여름을 맞아 더위에 지쳐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더 많이 듣고 부르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는 기간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우리는 주여리니 이 시간도 더 풍성한 찬양으로 채워질 거예요. 친구들도 썸머 스페셜 방송을 즐길 준비가 되었나요? 우리는 주여리니 친구들의 2026 썸머 스페셜 기간은 정말로 스페셜한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 즐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함께 찬양을 듣고 따라 부르다 보면 어느새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찾아와 있을 거예요. 썸머 스페셜을 통해 더 즐겁게 여름을 보내는 우리는 주여리니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럼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 옆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찬양을 함께 들으며 우리는 주여리니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나요? 예수님을 믿기 전 친구들과 예수님을 믿은 후 친구들은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게 변화되도록 여러분을 도우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옛사람의 모습은 버리고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지요. 친구들, 찬양에서 체인지 업이라는 단어를 들었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매일 더 많이 변화되어 자란다는 것을 의미해요. 친구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내 모습 가운데 여전히 죄를 짓는 모습을 볼 때 실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조금씩 조금씩 점점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체인지 업 시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며 내 힘으로는 변화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세요. 변화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시작돼요. 지금 많은 교회가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또 진행하고 있을 거예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로 하나님께서 체인지 업 시켜주실 것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은 체인지 업 될 거예요. 2026년 여름,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악보를 보내줄게요.

0: 스페셜.
1: 여러분께서는 지금 202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쥐어린이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계속해서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새롭게

변화된 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샬롬 노래선교단 솔티의 우리 모두 새 노래로. 이렇게 이어서 듣겠습니다.

친구들,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주의어린이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즐겁게 찬양을 듣고 따라 부르다 보니 시간이 금세 지나갔지요. 오늘 방송처럼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면서 이번 여름을 기쁘고 신나고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래요. 전도사님은 내일도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자,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체인지 업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월드미션 교회 조희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욥기 42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감사는 복이 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어떤 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가.

오늘 본문 세 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요. 따라합니다. 감사로 재물의 복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욥이 감사하고 찬송했더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서 욥의 인생 말년에 재물의 복으로 갚아주셨다는 거죠. 자,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아멘. 욥기서 초반부에 보면 욥에게 처음 시련이 역경이 닥쳐왔을 때 그 사라진 하루아침에 없어진 그 재물의 목록이 쭉 나오거든요. 그것과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딱 곱이에요. 예를 들면 양이 7,000마리였는데 욥의 인생 말년에 14,000 주셨어요. 갑절이죠. 낙타가 3,000마리 없어졌는데 감사했더니 낙타를 6,000마리로 주셨어요. 소가 500결이를 잃어버렸는데 소 1,000결이를, 한 결이는 두 마리거든요. 두 마리를 한 결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황소 한 마리 얼마 하는가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한우 기준으로 황소 한 마리가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그럼 2천 마리면 800만 원 곱하기 2천 마리면 얼마입니까? 예, 계산을 해서 답을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세요. 예, 저는 산수를 못해요. 저는 문학은 뛰어나는데 산수를 잘 못해요. 여하튼 1,600억인가가 나오더라고요. 내 계산이 맞나요? 예? 16억? 그건 내 산수 못한다고 공개했잖아요. 예. 나는 못한다고 공개했기 때문에 틀려도 아무 흉볼 일이 아니에요. 나는 산수 잘하는 사람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예. 여하튼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여러분, 욥의 인생 말년에 엄청난 재물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마치 보상이라도 하듯이 엄청난 재물의 축복을 주신 거지요. 속값만 해도 엄청난데다 거기 뭐 낙타에다가 암나귀에다가 뭐 양에다가 어마어마하지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욥의 인생 중년에 그것이 다 없어졌고 다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은요, 젊어서 고생하는 거는 돈 주고도 배운다고 가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이 먹고 늙어서는요, 가난하면 안 됩니다. 나이 먹고 늙어서는 어느 정도 재산도 있고 재물도 있어야 돼요. 아멘. 서로 축원하면서 말년에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진심으로 해주세요. 진심으로. 말년에 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재산이 어느 정도 모이면요, 절대 자식들 주면 안 됩니다. 그거를 끝까지 쥐고 있어야 돼요. 끝까지 좋은 옷도 좀 사서 입으시고 맛있는 것도 좀 사서 드시고 여행도 좀 가시고. 자식들 절대 주면 안 돼요. 꼭 쥐고 있어야 그것 때문에라도 찾아옵니다. 자식들이 없어도요 큰 돈이 있는 것처럼 자꾸 뻥을 치셔야 된다고요. 예. 어디 저기 니들이 모르는 재산이 저기 있다 자꾸 이렇게 뻥을 쳐놔야 돼. 그래야 그걸 보고라도 찾아온다고. 여러분, 저를, 제 말을 믿으셔야 돼. 어쨌든 욥의 인생 초반에 중년에 다 없어졌는데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단 한마디도 불평한 적이 없었죠.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송했더니 그런 욥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 합격! 너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 갑절로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주셨다는 거지요. 욥이 그 어마어마한 처음에 없어진 것, 잃어버린 것이 어마어마한 재산인데 그 엄청난 것을 잃어버리고도 그렇게 감사했던, 그렇게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욥의 인생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이유가 보이더라고요. 그건 바로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관리자로 맡겨주셨던 것이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는데 뭐 불평할 이유가 없다.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욥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 불가의 역경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내 우리 가정 가운데 왜 이런 고통, 이 고난이 닥쳐왔을까? 아무리 돌려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의 믿음이 언제 정확하게 측정되는가? 내 환경이 형통할 때, 내 환경이 즐거울 때 아닙니다. 내 환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때 달려지는 믿음은 정상이 아니에요. 내게 이해 불가의 역경이 닥쳐왔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저울에 내 믿음이 정확하게 측정되는 거죠. 그러므로 욥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회 질서란 것도 그래, 사회 상식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예를 들어서 모든 학생들이 다 들어가고 싶은 메이저 대학교에 들어가는 데는 메이저 대학교에 출제하는 시험은 난이도가 높습니다. 좋은 대학교에 입학 시험은 난이도가 높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기 원하는 좋은 직장에는 그거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그 난이도가 높은 시험의 과정에 다 통과해야 그 대학도 들어가고 그 회사 취직도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최상의 믿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시로 인생의 시험 문제를 내신다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욥처럼 물질로 인하여 시험을 치르기도 하시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갑자기 질병의 고통을 통해서 믿음을 시험을 치르기도 하시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부부간의 심각한 트러블을 통해서 시험을 치르기도 하시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멀쩡하던 자식이 막 어느 아침에 그냥 막 벼락이 떨어지듯이 자식이 심각한 문제를 터뜨려가지고요, 간이 철커덩 내려앉는 이런 혹독한 시련의 과정을 거치기도 하십니다. 그건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끌어올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치르시는 시험이에요. 우리가 TV가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연예인들, 특히 가수들 오디션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 아주 치열하다고요. 다 실력이 쟁쟁해요. 실력이 우리가 볼 때 다 그 실력 다 비등비등해요. 근데 경쟁을 붙이지 않습니까? 경쟁을 붙여서 아주 오디션을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한계에 도달하게 만들고 자기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고 그 오디션에 오디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실력이 있어도 주목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시련을 주시고 이해 불가의 역경을 겪게 하시는 것은 마치 우리의 신앙의 오디션을 보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런 시련을 통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오늘 현재 여러분 가운데서도 누군가는 지금 그 혹독한 시련을 통과 중에 있는 분도 계시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런 시련과 역경이 닥쳐올 때 절대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욥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찬양하시고 감사하시면 그것이 물이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되면 비로 내리는 것처럼 감사가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힘이란 책을 제가 읽어봤어요. 감사의 힘, 책 제목이 감사의 힘이에요. 감사에 무슨 힘이 있나? 이 책을 읽어보니까 감사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감사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강력한 에너지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꼭 얻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얻게 해주는 강력한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감사하셔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욥은 감사로 재물의 복을 받았어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감사로 자녀의 복을 받았죠. 재물의 복보다 더 귀한 복이 뭐예요? 자녀가 잘 되는 복이에요.

자녀의 복을 받았어요.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거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아멘. 아들 몇 딸 몇을 낳았다고요? 아들 일곱을 낳았고 딸 셋을 낳았어요. 처음에 욥의 자식들이 아들 일곱 죽었고요. 딸 셋을 죽었어요. 욥이 그 자녀들을 얼마나 반듯한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아세요? 욥기서 1장 2장 읽어보면 혹시라도 자기 아들 일곱 딸 3명 10명의 자식들이 어긋날까 잘못된 길로 갈까 매일 아침마다 자식들 명수대로 번제드렸다고 해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옆 사람 뭐 얘기하면 너는 매일 새벽 기도도 안 하잖아. 여러분 매일 새벽 기도도 안 하잖아요. 욥은 어떻게 매일 뭐 했다고요? 자식들 명수대로 매일 양 한 마리씩 잡아서 그럼 10명이니까 양 매일 10마리 잡은 거 아닙니까? 매일 아침마다 양 한 마리씩 잡아서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자식들 잘 기르겠다고 그 자식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래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맏아들 집에서 생일잔치로 모였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 집이 폭삭 무너졌잖아요. 자식들이 떼죽음을 당했잖아요. 한날 한시에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옛말을 기억하십니까?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어디 묻어요? 가슴에 묻는다고요. 자식이 하나만 죽어도 그 죽은 자식을 부모는 가슴에 묻고 품고 평생을 고통하며 살지 않습니까? 욥은 자식이 하나만 죽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경건하게 길러오는 자식 10명 다 죽었다고요. 그 가슴이 터져 나가지 않을까요? 뭘 먹어도 맛이 있겠으며 어디 가서 누워도 편하게 잠을 자겠냐고요? 그 고통을 어디 가서 다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 일이 닥쳐왔을 때 욥의 믿음이 욥의 아내가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죠. 한계를 드러내고 자기 남편 욥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 이루 우리 집안이 이렇게 풍비박산이 나고 자식 10명 생떼 같은 자식 10명 다 떼죽음 당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 당신이 이래도 하나님을 믿느냐고. 그러니까 남편 된 욥이 맞제 글체 그체 이렇게 아니고 뭐라고 해요? 여보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런 말 하면 안 돼. 당신이 하는 말이 꼭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소. 그런 말 하면 안 돼.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셔야지요. 그 믿음을 드러낸 거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 말년에 마치 보상이라도 해 주시듯이 새로운 아들 일곱 또 낳게 하시고 딸 세 명 또 낳게 하셨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진짜 멋진 하나님이야. 그가 믿었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럼 욥이 그렇게 이해 불가의 고통과 시련을 만났을 때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랬을 때 그 인생 말년에 그 자식들에게 그 귀한 복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인생 말년에 복을 받는 비결이 뭘까요? 믿음으로 감사하시라는 거죠. 저도 이제 부모가 됐고 이제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저는 아들, 딸, 자식이 있고 또 자식의 자식이 태어났어요. 부모이면서 할아버지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 저도 어쩔 수 없이 제 안에 인간적인 기대감이 생겨요. 기대감.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 자식과 자식의 자식들은 나보다 훨씬 더 잘 살면 좋겠다.

물론 잘 산다는 기준이 꼭 물질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 잘 믿고 살면 좋겠다. 어디 가서 뭘 하든지 하나님의 보호받고 살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막연한 바람만 가지고는 자식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 바람이 있고 그런 기대감이 있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이에 불가의 역경을 만날 때 욥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찬송하면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사람은 제가 미국을 기준으로 들게요. 이제 미국에서 이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사를 하면 돈이 많다고 해서 집을 팔거나 돈이 많다고 해서 세를 주지 않습니다. 미국은 반드시 요구하는 서류가 있어요. 당신 은행 잔고가 얼마인지 그걸 반드시 서류를 떼오시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당신의 크레딧 점수가 얼마인지 그걸 떼가지고 오십시오. 당신의 신용 점수가 얼마인지 그걸 떼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저는 제가 이사를 가는데 새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저 은행 잔고가 많다고 해서 절대 집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크레딧 점수를 떼가지고 가야 돼요. 그 크레딧 점수는 어떻게 평가가 되는가? 내가 전에 살던 집에서 이사를 갔잖아요. 그럼 이사 가고 나면 끝이 아니고 전에 살던 집의 주인이 살다 나간 나에 대해서 모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살다 나갔는데 이 사람이 형편없어요. 집을 지저분하게 썼어요. 뭐 이렇게 해서 그것이 다 모여서 이제 크레딧 점수가 되는 거예요. 예. 다행히 저는 굉장히 크레딧 점수가 굉장히 높았어요. 믿어 달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크레딧 점수가 저는 굉장히 퍼펙트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집을 마련할 때 한 번도 거절당한 적이 없어요. 신용이죠. 신용. 신뢰. 사회적으로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가가 정말 중요하죠. 거래를 해보고 그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다음에 거래가 진행돼야 안 돼요. 될 수가 없죠. 거래를 해보고 이 사람은 믿어도 되겠는데 이 사람은 정말 신뢰도 되겠는데 하면 더 큰 것도 중요한 것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믿음의 신뢰, 나의 신앙에 대한 크레딧이 하나님 앞에 언제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는가? 환경이 좋을 때 아니고요. 이에 불가의 역경이 닥쳐오고 시련이 닥쳐왔을 때 그걸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가 하나님 앞에 크레딧 점수로 다 쌓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신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신앙의 크레딧을 높이 쌓아놓으면 누가 그 복이 누구에게 흘러가요? 자녀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욥의 자녀들이 이렇게 멋진 자녀들이 태어난 것은요, 그 아버지의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셔서 자녀에게 복이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감사로 건강의 복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재물보다 더 귀한 게 자녀복이고 자녀복보다 더 귀한 게 건강의 복이에요. 16,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욥이 몇 년 살았다고요? 140년 살았다고요. 욥이 욥기서 1장을 읽어보면 재산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고 자식들 하루아침에 다 떼죽음을 당했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욥기서 1장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욥의 건강하던 몸에 악창이 났는데요. 악창이. 거기 악창을 제가 주석을 찾아봤더니요. 욥의 전신에 이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욥의 몸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 터졌다는 거예요. 그걸 손으로 긁어서는 감각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에 날카로운 귀와 조각을 가다가 신체를 막 팍팍팍팍 긁고 앉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악창은 거의 문둥병과 같은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가족과 분리가 되고 주거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돼서 동네 사람들이 쓰레기를 태우는 거기에 앉아서 귀와 조각으로 피부를 긁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느 날 위로

한다고 욥을 찾아왔는데 그 욥의 처참한 광경을 보고 할 말을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 욥의 모습이 마치 죽음의 문턱에 이른 사람 같아서 뭐라고 할 말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합격!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합격점을 주시고 금방 끝난 것, 거의 끝난 것 같은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140년 동안 살게 하시고 그리고 아들 손자 4대를 볼 수 있게 하셨고 늙어 나이가 많고 늙어서 살 만큼 살다가 죽었더라. 아멘. 예, 옆 사람 추구나시죠. 140년까지는 아니고 140년까지는 아니고 늙어 나이가 차서 죽기를 바랍니다. 140년까지 살면 땅이 터져나가지 복잡해서 예,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사는 날까지 하나님 은총 누리며 살아야지요. 할렐루야. 아멘. 건강보다 더 귀한 복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어른들 보고 늘 하는 얘기예요. 오야돈돈 경상도 말로 오야돈돈 건강하이소. 건강하이소. 너 나이 부모가 나이 먹고 늙어서 건강해야 자식들에게 짐을 덜어주는 거예요. 건강이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건강이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나이 먹고 늙었는데 내가 중병이 들어서 계속 골골하고 계속 병석에 누워있으면 그게 자식들에게 다 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저는 이 목 디스크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미국에 가서 이민 생활을 정착하는 가정 가운데 너무 스트레스가 막 나를 짓누르고 거기다가 뭐 아무도 사돈내팔촌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미국에 떨어져서 완전히 그냥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그 개척 목회의 그 부담감이 막 나를 막 짓누르는 거죠. 어느 날부터 목이 너무 극심한 통증이 오는 거예요. 한국은 조금만 아프면 병원 찾아가서 사진 찍고 주사 맞고 다 하지 미국은 그게 안 됩니다. 미국은 한번 그냥 병원에 가면 그냥 우리 돈으로 몇천만 원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거 행복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병원 자꾸 가지 마시고. 미국은 그래요. 목에 극심한 통증이 오는 거예요. 이게 누워도 고통, 서도 고통, 낮에도 고통, 밤에도 고통, 24시간이 고통이라.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병원에 가면 뭐 수천만 원 나오니까 내가 극심한 고통이 오니까 막 우울증이 막 오는 거예요. 밤만 되면 막 사람이 미쳐 돌아버릴 것 같은 거예요. 밤만 되면. 그렇다고 목사인데 교회를 개척해놓고 목사인데 계속해서 약한 모습 보일 수는 없고 정신적인 부담이 더 큰 것이죠. 얘기를 듣고 어느 누가 지인이 소개를 해주셔서 척추신경외과 의사가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갔더니 사진을 찍어주는데 5번, 6번, 6번, 7번 사이에 경추라고 해요. 경추. 5번, 6번, 6번, 7번 사이에 연골이 하나도 없네요. 저는 지금도 연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머리가 저는 또 이게 머리가 크지 않습니까? 예, 머리 작은 것들을 복입니다. 저 머리가 크지 않습니까? 무게가 더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뼈와 뼈가 머리를 막 짓눌리니까 이게 막 신경이 눌려가지고 그렇게 고통이 왔던 거예요. 사진을 찍어주어서 진단을 해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 내가 개척교회 목사인 걸 알고 그분이 목사님 부담 갖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나오셔서 치료를 받으세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차를 몰고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가면 이제 이렇게 딱 나를 엎어놓고 이렇게 모가지를 비틀기도 하고 다리를 비틀기도 하고 막 생난리를 쳐요. 그러고 한다는 말이 그 사람이 목사님 감사하세요. 감사하시면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난 그래서 뭐 장로님인가 집사님인가 그랬어요. 한 세 번 그러고 나니까 내가 궁금해. 혹시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전 교회 안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데요. 나는 예수 믿잖아. 그럼 예수 안 믿잖아. 예수 믿는 목사를 엎어놓고 예수 안 믿는 의사가 모가지를 돌리고 목을 빼고 다리를 접었다 폈다 하면서 예수도 안 믿는 의사가 젊은 의사가

0: 목사 예수면 목사를 엎어놓고 목사님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치료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갈 때마다 그래. 처음에는 부끄럽기도 하고, 야 이거 내가 저 양반한테 해야 될 소리인데 저 양반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몇 번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 속으로 부끄럽더라고요. 나중에는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요. 아, 이 목사가 믿음이 바닥을 드러내고 너무 우울해하고 너무 인상을 쓰고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 없는 의사의 손에 붙여서 목사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 없는 예수도 안 믿는 젊은 의사를 통해서 내가 한수 배운 거지. 그때부터 내가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힘들 때 힘든 척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내가 목사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에게 힘든데 힘든 척을 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 의사가 나한테 가르쳐 줬어요. 오늘부터 감사할게요. 그날부터 계속 감사했어요. 지금 까딱 없다고. 이렇게. 목의 연골은 한 번 없어지면 절대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사진 찍으면 뼈가 붙어 있어요. 뼈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활동하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요.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감사하세요. 무슨 병이든지 감사하면 병이 힘을 못 씁니다. 감사가 능력이에요. 아멘. 옆 사람 격려하세요.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질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감사가 능력이에요. 뭐 좀 아프다고 뭐 그렇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저는 이게 새벽에 밤에 잠을 자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 목이 굳어서 뭐 굉장히 힘들긴 해요. 그래도 또 몇 번 돌려주고 그냥 하면 또 멀쩡하고.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저는 계속 감사하면서 이렇게 건강 유지하고 살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감사가 능력이에요. 감사하면 행복해질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월드미션 교회 조희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96-5540번, 지역번호 055-296-5540번 월드미션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늘 푸른 초장,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영준입니다. 7월 둘째 주 토요일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많은 교회에서 맥추감사절 예배를 드리셨을 것인데요. 맥추감사절은 보리와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올해 상반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혹 올 상반기가 힘들고 고된 시간이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의 첫 열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일 예배를 드리실 방송가족 여러분, 올 한 해의 첫 열매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활기찬 소식부터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지금 천안에서는 전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6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수련회 한창 중인데요. 다음 세대가 찬양으로 하나 되는 모습 정말 기대되시죠?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마다의 폭풍 속에서

0: 극동방송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7월 11일 11시 경기, 오산, 평택, 이천, 안성, 화성, 여주동 남부, 여주 서부, 경남, 창원, 김해, 밀양, 창녕, 합천 중부, 경북, 영천, 부산, 부산 서부, 전북, 김제, 전주, 부안, 위도면 제외, 군산, 옥도면 제외,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규방송 이어집니다. FEBC
1: 이번 수련회는 오는 8월에 여수와 익산에서 개최되는 나라사랑 축제를 앞두고 전국의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 팀워크를 다지고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함께 찬양을 배우고 합을 맞추고 교제하면서 한 팀으로 성장해가는 귀한 시간이죠. 지금 이 방송이 나가는 시간이면 아이들이 수련의 마지막 일정을 마무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600명이 넘는 아이들의 찬양이 하나로 모이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8월 나라사랑축제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이 현재 50명을 목표로 추가 인원을 모집 중입니다. 자녀분이나 손주분이 찬양을 사랑하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무대에서는 경험을 해보길 원하신다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로도 함께 해주십시오. 다음 세대가 찬양으로 자라나는 것, 이보다 더 큰 아름다운 일이 있을까요? 지난주 한 주간 보내주셨던 기도 제목들 중에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싶은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8300번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지인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엄마인 김 집사님의 추장암 4기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 중입니다. 주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제 막 20살이 된 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며 집을 나간 상태인데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여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과정 가운데 남편도 구원받아 온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한 가정의 폭풍이 겹겹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엄마는 초장암 4기로 항암 치료 중이시고 20살 된 아들은 믿음을 거부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엄마가 가장 아플 때 곁에 있어야 할 아들이 떠나버린 것이죠. 남편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보내신 분은 지인입니다. 내 가족도 아닌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이분의 사랑이 하나님의 손길과 함께 이 가정에 닿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7309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막내 사위가 직장을 이직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안정된 직장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장모님의 기도인데요. 막내 사위가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모님이 기도로 함께하고 계시네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막내 사위에게 최선의 길을 열어주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으신 분의 사연입니다. 홀로 4자녀을 키워온 62세 성도입니다. 은행 대출로 구입한 건물에서 10년째 음식 장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오르는 원자재비와 인건비, 대출 이자와 공과금의 무게에 짓눌려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건물이 속히 팔려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어두운 폭풍 가운데 홀로 노젓는 것 같은 이 성도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62세, 홀로 4자녀을 키우셨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음식 장사로 가족을 먹여 살리셨고요. 그런데 지금 원자재비, 인건비, 대출 이자, 공과금, 정말 사방에서 무게가 짓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홀로 노젓는 것 같다는 이 표현이 이분의 외로움과 고단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이분을 인도해 주시길, 건물이 팔려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길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7461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조카에 이어 올케 언니까지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 온 가족이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예전엔 성가대로 섬기던 언니가 조카의 암 진단 이후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온전히 회복되고 이번 일이 무너지는 일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귀한 전환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조카가 암진단을 받았을 때 성가대에서 찬양하던 언니가 하나님을 떠나셨습니다. 자녀의 병 앞에서 믿음이 흔들린 것이겠죠? 그런데 이 사연을 보내신 7461번님은 무너지는 일이 아니라 전환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분의 기도가 이 가정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네 분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8300번 성도가 기도하는 김 집사님의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초장암 4기로 항암 치료 중인 김 집사님을 주님이 친히 치유하여 주시고 집을 나간 20살 아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떠난 그 아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게 하시고 이 과정 가운데 남편도 구원받아 온 가정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7309번 성도의 막내 사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을 예비하시고 안정된 직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장모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가정에 넉넉한 공급을 베풀어 주옵소서. 홀로 내 자녀를 키우며 10년째 음식 장사를 이어가고 있는 익명의 성도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대출과 이자와 공과금의 무게에 짓눌려 어둠 속에서 홀로 노젓고 있는 이 성도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옵소서. 건물이 속히 팔리어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시편 23편의 약속대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와 함께 주님의 평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7461번 성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카와 올케 언니 두 분의 갑상선함을 주님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는 언니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일이 무너지는 일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 천안에서 수련회를 갖고 있는 우리 전국 극동방송 어린이합 장단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해 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에 안전한 귀환도 지켜주시옵소서. 라디오 앞에 모든 방송가족 위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연과 기도 제목은 50원 유저 문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했던 네 분을 이번 한 주간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찬송으로 마음을 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연이어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나눈 네 분의 사연은 모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암과 싸우는 엄마, 이직을 준비하는 사위, 홀로 노젓는 62세 어머니, 믿음이 흔들리는 가정. 그 짐의 모양은 다르지만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은 하나입니다. 예수님 앞입니다. 그리고 오늘 천안에서 600여 명의 아이들이 찬양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어른들의 기도와 맑은 목소리로 찬양하는 아이들의 노래가 함께 하늘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극동방송 가족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헌신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송가족의 시간 김용준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FBC 신앙 강좌.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FBC 신앙 강좌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 강승삼 선교사의 신앙 간증 만나봅니다. 유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저는 선교사 출신입니다. 선교 현장에는 뭐 20년, 30년 못 되었지만은 선교 현장에서 뛰고 한국에 와서 또 우리 교단과 또 모든 교단 초월해서 모든 선교 단체들을 규합해서 함께하는 선교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웃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세 가지의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큰 주제는 주님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시편 67편에 있는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메시지를 우리가 네 가지를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에서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전, 킹덤 비전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오신 그 과정을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고 세 번째는 시간이 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킹덤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너무 염려하고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옷 입고 어떤 집에서 살고 하는 그런 염려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든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야 이제서 우리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아닌가 그러면서 묻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회복을 언제 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때가 아닙니까? 이제 주님께서 사셨는데 로마 제국도 지금 얼마든지 무리칠 수가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하실 것이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세요. 아버지께서 다 때와 기한 아버지께서 다 정하신다. 오늘 시편 67편 같이 읽었는데 시편 67편은 구약의 여러 선교적 시가 있고 예언의 말씀이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시편 중에서 67편이 117편도 비슷하지만은 67편이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어떤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 우리는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비전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한 하나님의 비전은 모든 민족들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3절 말씀과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5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네 가지 메시지를 찾아봅니다.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1절 상반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중국이 조금 열리자마자 할 때에 중국에 간 일이 있습니다. 선교사를 어떻게 파송할까 하고 간 일이 있어요. 마침 들어간 집이 그 지역의 공산당 서기장 집이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아요. 탁 들어가니까 벽에다가 빨간 글씨로 복자를 거꾸로 탁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나 한참 같이 밥 먹다가 자꾸만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왜요? 글자를 거꾸로 붙여놔서 좀 우습습니까? 그래요. 왜 거꾸로 붙여놨습니까? 그 사람들은 빨간색 좋아하니까. 아이, 복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빨리 내려오고 거꾸로 붙여놨대. 공산당도 복을 좋아하더만. 공산당도 당에서 복 주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복을 주셔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무슨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 믿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복.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예수쟁이가 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신분, 정체성, 얼마나 큰 복인지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다 셀 수가 없지만은 제가 한번 성경을 찾아서 몇 가지를 적어봤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래요. 예수님의 친구래요. 예수님 우리 친구라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 그래. 의롭지도 않고 죄인인 우리를 가르켜서 의의 종이라.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리,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그 상속을 우리와 같이 나눈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이건 세금도 없는 부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2장 27절, 에베소서 5장 30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어요. 그러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누구의 대사입니까? 하나님의 대사예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 고린도 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 그랬어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신 직책이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메시지가 이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 시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6절 말씀 보면 은혜로 너희들이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과거 동사를 쓰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거든요. 너희들도 나와 함께 하늘의 우편에 앉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 여기 앉아 계신데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왜? 예수님이 머리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우리는 몸이잖아요. 같이 붙어 있어. 뿐만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 속한 자라. 베드로 전서 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악한 자가 해를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기도해요. 주기도문 그냥 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기도문까지 외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엄청난 복이 있어. 그것도 이렇게 세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곱 가지만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완전한 죄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죠.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오시면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내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예수 믿는 축복이. 그뿐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장차 더 받을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큰 복이 뭐냐? 예수 믿는 복이. 여러분 그 복 다 받았어요. 중국 사람들은 거꾸로 복 해봐야 소용없어. 우리는 그냥 예수 믿음으로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몰라. 그뿐만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계세요. 보배롭고 큰 약속을 받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DNA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DNA, 영원하신 그 능력의 DNA가 우리 새로운 생명 속에 심기어져 있어요. 그 씨앗이 우리 속에 심기어져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1절 상반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간단한 이 말씀 속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축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1절 하반절에서 2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얼굴빛을 비추어 열방 구원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선교사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의 얼굴빛은 은혜롭고 복되며 평강과 생명과 진리의 빛입니다. 선교하는 백성과 교회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제사장의 축복을 주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는 교회,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는 사업,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는 민족은 평강의 복과 열방 구원의 도구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은 민족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복음을 받은 지 23년 만에 해외 선교를 순종했어요. 23년 만에 선교사 파송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목사님 7분밖에 안 계신데 그때 7분 중에서 한 분을 선교사로 파송하세요. 왜?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지금도 열심히 열방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 현대 선교 역사에 있어서 1910년 영국 에딘바라에서 최초 세계 선교 대회가

바가 있습니다. 당시 한국 대표로 참석했던 분이 사무엘 마펫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그때 선교 조선 선교 보고에서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조선은 정치, 경제, 교육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이 보이는데 그것은 교회의 영적 부흥과 선교 부흥입니다. 그 1910년도에 여러 나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한테 또 교회들 앞에 그와 같이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실증적으로 되었습니다. 1907년부터 시작한 우리 한국교회 해외 선교는 2012년 제가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대표회장으로 끝날 때 그때는 179개국에 2만 7천 명 그리고 개교회가 파송한 숫자까지 합치면 3만 명이 넘는다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요즘은 조금 줄었어요. 무슬림, 이슬람 나라들 또 중국이나 이런 데서 지금 많이 자꾸 쫓아내요. 그리고 선교사 숫자가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2025년 현재는 171개국에 2만 2,13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가 그 다른 나라 선교사님들을 돕고 파송한 사람들이 한 986명입니다. 다 합치면 한 2만 3천 명 가량 됩니다. 열심히 지금 각 선교단체들마다 교단마다 교회마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2010년 100년밖에 지나진 않았어요. 1910년 에딘바라 선교대회 했으니까 2010년 에딘바라 100주년 기념 선교대회가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열렸을 때 그때 당시에 그 대회 준비위원장 랄프 윈터 박사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 그 랄프 윈터 박사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 서양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 쌤 그래요. 쌤 강승삼 마지막 글자도 삼이지만 영어 이름이 사무엘이니까 사무엘의 숏폼이 쌤이 쌤 네가 한국세계선교회의 사무총장도 대표회장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네가 이 제목으로 강의를 하나 해다오. 그것이 뭐냐면 Rational Formation Structure 선교 구조의 근거와 이론적 해석이라 하는 것으로 주 강사로서 한번 얘기해달라. 그때 당시에 영국과 유럽에서 온 대표들이 강단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걸 100년밖에 안 지냈는데 간단한 영어니까 얘기하겠습니다. Brothers and sisters from Asia, Africa and South America, please send your missionaries to Europe. Come and help us. 여러분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온 대표들이요. 우리 유럽에 와서 유럽에 선교사를 보내다. 유럽에 선교사 보내달라 그래. 좀 도와달라 그래. 제가 1980년도 그걸 들려가지고 이제 아프리카로 갔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었어요. 큰 교회당에. 저 종탑 밑에 한 14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해가 지지 않은 나라에서 왜 이렇게 됐을까? 많은 큰 교회당 건물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수십 개가 무슬림들에게 팔렸어요. 모스크가 돼가고 있어요. 지금은 천 개 이상의 교회가 모스크가 됐어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니에요. 몇 년 전에는 영국의 의회 의원입니다. 90세가 가까이 되신 의회 의원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샘, 우리 영국 큰일 났어. 뭐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영국에서는 크리스마스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럼 뭐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윈터 셀레브레이션 이러는데 세상에 영국에서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를 하지 못하고

0: 축제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1: 그리고 1998년 12월 14일 짐바브웨에서 열렸던 WCC 대회에서 캔트베리 대주교였던 조지 케리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영국 교회

0: 헌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도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지상명령에 등한시하게 되면 유럽과 같은 교회의 위기가 닥쳐올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얼굴빛을 비추어서 열방 구원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67편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조금 전에 읽은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열방이 주를 찬송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는 세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 기도입니다. 아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선교적 기도입니다. 선교 헌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삼아주십시오. 그전으로 했지만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해주십시오. 내 자녀들을 보내겠습니다. 이런 헌신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선교는 주를 섬겨 기도함으로 시작됩니다. 사도행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께서 선교의 도구로 쓰시는 선교 공동체는 열심히 예배하며 기도하는 공동체. 역사적으로 모든 선교 공동체는 선교적 기도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열심히 주를 섬겨서 예배와 찬양과 말씀 순종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선교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선교 140년 만에 이렇게 선교사를 우리의 마음껏 다 보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보낸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선교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요소는 우리의 선교 순종이에요. 주님의 지상 명령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지상 명령이라고 해요. 가장 높은 명령이에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위임하셨어요. 능력을 주셔서 위임하세요. 뿐만 아니라 지상계명, 이 지상명, 주님의 지상명령에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지상계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조의 질서를 잘 지키며 피조물을 잘 돌보아라고 하는 문화명령까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FBC 신앙강좌. 지금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 강승삼 선교사의 신앙간증 함께하셨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4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4일 화요일 진교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6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삼천포 교회,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7월 28일 화요일 남해읍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경남 서지방 주관 평신도 부흥회가 7월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충무중앙교회에서 이기용 총회장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6591-059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기독교연합회 주관 곽선희 목사님 초청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7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산청읍 중앙로에 위치한

산청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010-9426-054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 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 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1: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드립니다.

0: 토요 강단.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늘 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이사야 63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나 그들 가운데서 성령을 주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큰 은총을 말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날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일까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와 같이 되겠다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 교만하여 선악과를 먹고 났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모든 인간들은 선악의 판단을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에게 잘해주면 감사를 하겠지만 하나님조차도 자기에게 힘들고 어렵게 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인간입니다. 이게 모두가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80억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약 70억이 넘었는데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그 선악과 먹은 정체를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난리와 난리 소식이 가득합니다. 온갖 전쟁과 정쟁과 서로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는 요란함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왜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모두가 선악 판단을 자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나는 잘못해도 선이고 상대방은 잘해도 악으로 몰아치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 모든 요란한 지약의 현상들은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으로 보면 모두가 해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운수가 된 세상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면 사실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모형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시죠. 노아 홍수가 그러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그러하고 이스라엘인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 망하는 것도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의 피로 구원한 백성을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어 다 찾기까지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땅을 전면적으로 심판하심을 멈추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니 하늘과 땅이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고 베드로서 3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징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는 자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시편 7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매일 분노하시죠. 그러나 그 매일 분노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 속에서 매일 쏟으신다면 살아남을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왜 홍수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기 때문이라고 창세기 8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여 홍수 심판을 합니다. 홍수 심판 이후도 인간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그 사람이 오늘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겠느냐? 아니라고 하시죠.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심판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7편, 10편 7편 11절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어떤지 알고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이키는 일, 이걸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날, 지난주에 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원수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아는 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았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가치를 아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의 죄와 비참함이 어떤지 알게 되고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자임을 알게 됩니다. 이러

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복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믿는 일은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에게서는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종종 설교를 할 때나 또는 강의 시간에 질문하죠.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에 오실 때에 나는 정말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임을 알고 오신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살해한 가해자임을 인정하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그런 분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저 자신도 열심히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이유는 지옥 갈까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함을 아는 자가 됩니다. 이런 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나에 대한 저주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주 율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청년 때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폐결핵이 완치가 되었습니다만 신명기 28장을 보면 폐병이 나옵니다. 아, 나는 정말 이런 질병이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구나.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이 고침을 받고 나서도 더 나은 인간이 되었는가 돌아보면 그렇지도 않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총 외에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율법의 저주를 따라 저주받는다면 저는 날마다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에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저주받아 마땅한 나를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아 죽은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저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 아니 영원토록 찬송할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보면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그 사랑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이란 토브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토브는 좋다 선하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이 바로 토브입니다. 그리고 그의 많은 자비는 헤세드입니다. 은총은 역시 토브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헤세드와 토브를 자유롭게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에 승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기 언약의 승실함을 나타내셨기에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실함을 좋다고 선하다고 아름답다고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라고 하시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거짓을 행하지 않는 일이란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하나님을 속였는지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라고 불러내셨지만 그들은 거짓으로 일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본문은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원문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어렵게 얘기하는 이유는 문장 자체도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라고 구원하여 주셨는데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면 그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배반하고 거짓을 행합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9절 말씀을 보면 인생이 속임수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라며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의를 붙들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 아비가 거짓의 아비 마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거짓이 무엇인지 드러내시며 거짓말하지 않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봅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조라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을 사랑과 자비로 구원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자를 보내셨다라고 하지만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번역함이 원문에 더 부합됩니다. 그래서 세 번역은 천사가 아니라 친히 주님께서 구하여 내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들어 안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구원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품에 안고 구원하셨다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오면서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 품에 안고 오는 모습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보호를 받고 날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믿지 않았다는 것.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출애굽하여 40년을 지낸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언약을 갱신한 내용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모세가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어떻게 지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죽고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언약을 새롭게 하는 신명기의 서론과 같은 말씀이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광야의 삶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안에 있어서 이곳까지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날마다 만나를 내리시며 메추라기도 주셨고 미리 장막 칠 곳을 먼저 가셔서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일이 마치 아이를 품에 안고 가시는 것처럼 인도하시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지금도 유지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아직도 저렇게 운행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언약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있을 동안 심고 거두고 낮과 밤과 여름과 겨울과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은 달과 해와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인자라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것 그리고 때를 따라 온갖 과일들과 채소를 먹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 가끔씩 과일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 과일을 하나 먹어보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나무 줄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열매가 맺힙니까? 들풀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는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심이 아니었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고 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

대통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오면서도 반역합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품에 안겨오는 자들이 반역함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그들을 친히 치셨습니다. 그 결과가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서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합니다.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조금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나서 다시 반역이 계속됩니다. 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 사사시대를 지나 왕들을 세웁니다. 그 왕들의 시대도 선한 왕이 나타나면 조금 나아졌지만 다시 악한 왕이 일어나면 다시 언약을 배우곤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렇게 징계를 받을 때 그 고난 가운데서 비로소 과거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봅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지금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옛날을 기억하죠.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를 목자를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라고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목자 백각주를 보면 목자들입니다. 출애굽 때 목자의 역할은 모세와 아론이죠. 모세와 아론을 같이 언급하는 내용 무려 74회나 나옵니다. 이렇게 구원하신 무리를 이끄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자문하죠. 옛날 번역에서는 성신이라고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성신은 곧 바로 성령입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지금 어디 계시냐라고 자문하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인도하시기에 10절에서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2절에서 14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스러운 팔로 모세를 시켜서 오른손으로 그들을 이끌게 하시며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셔서 그의 이름을 영원히 빛나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말이 광야에서 달리듯이 그들을 깊은 바다로 들어가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주님의 영이 그들을 마치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대처럼 편히 쉬게 하시지 않았던가?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에서 구원하여 주시도록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며 간구합니다.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일을 이루어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하여 애굽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출애굽의 일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었으니 지금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언약을 이루셔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은총을 베풀어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전에 출애굽의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졌듯이 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주여 그 은총을 다시 베풀어 달라라는 간구입니다. 이 은총에 대하여 성경에서 몇 구를 함께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은총이라는 단어를 7절에서도 보았습니다만 한글로 은총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다르게 나오죠. 그러므로 넓게 본다면 모두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총과 긍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로 은총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처음 찾아보면 처음에 나온 내용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은총을 말합니다. 은총이라는 한글로 된 성경에서 처음 단어가 야곱이 한 말이 되는 거죠. 이 은총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오늘 본문의 은총은 히브리어로 다른 단어이지만 자비로도 번역되죠. 그러므로 자비, 은총, 긍휼, 인자함 이런 단어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다양하고 아주 폭넓고 깊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은총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

이르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리 선물도 보냈지만 그래도 형 에서가 공격하면 도망가려고 짐승의 떼를 두 떼로 나누어 가게 하고 혼자 남아서 기도합니다. 인간의 깨를 다한 후에 자기의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하는 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야곱은 지금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기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은총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사랑으로 야곱이 지팡이만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가축을 두 떼나 이뤘다라고 하면서 자기 형에게서 자기를 구원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언급합니다. 나의 씨를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내가 죽고 내 자식도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겠냐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형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니다만 야곱 자신은 환도뼈가 침을 당하여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하는 장애인이 됩니다. 그 야복강에서부터 이름이 바뀌어지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기로 이긴 자라는 이름입니다. 이게 과연 영광스러운 이름일까요? 하나님이 저주심으로 야곱의 은총을 베푸신 일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사랑입니다. 아이와 아버지가 씨름하면 아버지가 저주는 거죠.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하여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여 내 소원 성취하자 그런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호시아서 말씀을 보면 야곱이 울며 간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간구한 그 자리에서 환도뼈가 침을 당하여 오히려 장애인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때부터 평생 지팡이를 지고 다녀야 합니다. 야곱이 만약에 장애인이 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자기 깨와 자기의 다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였는데 장애인이 되어 주님의 약속만을 의지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은 죽을 때에 그 지팡이에 의지하여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자기가 이렇게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었다는 그 증거물이 바로 지팡이가 되는 거죠. 나는 나의 깨를 믿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깨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나의 환도뼈를 치셔서 장애인이 되게 하여 주님의 약속만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그 고백이 그 마지막 기도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은총을 원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구했는데 평생 장애인이 되어 지팡이를 의지해야 된다라면 이런 은총을 누가 구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은총은 성령 임하에만 구할 수 있는 은총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고 통곡하기를 독자와 장자를 잃어버리고 통곡하듯이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 일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곧 성이 임하게 되면 내가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찌른 자임을 알게 되죠.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너희가 죽인 예수를 이라고 반드시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탐심과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그를 찌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살해한 가해자가 된다는 말씀이죠. 이 죄를 알고 십자를 보고 애통과 간구하면서 간구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시면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알고 예수 십자가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

0: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기 사랑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부와 건강과 힘을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가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은총이 나타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자기의 사랑이며 증거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 임한 자들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큰 자비가 나타났다고, 그 은총과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났다고 그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감사하며 전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의 큰 은총을 예수의 십자가로 이루신 그 주님을 날마다 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 토요강단 지금까지 늘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85-3726번, 055-285-3726번 늘푸른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안녕하세요. 클래식에 한 걸음 가까워지는 시간 쉬운 클래식. 저는 김아은입니다. 자,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0: 교수님, 오늘 저희가 늘 이제 방송 준비를 하면서 네. 미리 주제나 네. 어떤 곡들을 나누게 될지 네, 네. 미리 좀 보내주시잖아요.
1: 네, 그렇죠.
0: 제가 오늘 주제를 보고 네. 울컥했습니다. 오늘 주제 교수님 소개해 주시죠.
1: 네, 오늘 제가 한 PD님께 보내드렸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본 주제를 가지고 과로치고 제가 하나 더 써드렸어요. 네. 닿지 않는 연락이라고.
0: 세상에.
1: 어떤 느낌을 받으셨을까요?
0: 뭐 늘 그렇듯이 네. 예수님은 늘 저희에게 뭔가 말씀을 하고 계시나 네. 듣지 않는 저의 모습을 네. 좀 떠올리면서 한켠으로 마음도 아프고 왜 그랬을까 네. 하는 반성의 시간도 좀 가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좀 정하셨는지
1: 항상 일상의 어떤 일들을 반추해보면서 하나님의 네. 마음까지 비교를 해보게 되는 그런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연락이 닿지 않을 때가 가끔 있잖아요. 어떤 네. 상황으로 인해서건 아니면 뭐 의도적이건
0: 그쵸.
1: 근데 요즘에는 부모님으로 치면 아이들에게는 위치 추적 앱이 다 있고 혹시라도 위험할까 봐
0: 네,
1: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알고는 있으나 아이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심장이 쿵 내려앉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0: 네.
1: 일일이 다 알고 계시지만 불러도 대답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알기 때문에 더 마음이 상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요.
0: 네.
1: 그래서 첫 번째 찬송으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라는
0: 아멘.
1: 찬송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딸려있는 말씀으로 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물며 짐을 내려놓고 내게 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귀를 막은 것은 아닌가. 간절히 부르실 때 못 들은 채 하는 건 아닌가. 방황치 말라고 그리고 오라고 하시니 여러분이 찬양과 함께 하나님과 연락을 다시금 열어보는
0: 아멘.
1: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그러면 이 시간 크룩스의 음성으로 찬송과 함께 듣겠습니다. 예수

0: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크룩스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쉬운 클래식 첫 번째 클래식 곡을 만나볼 텐데요.
1: 네.
0: 그래서 오늘 첫 곡은 쇼팽의 곡으로
1: 그렇습니다.
0: 준비를 해주셨어요.
1: 네.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빗방울 전주곡 우리가 꽤나 익숙하게 들으셨을 수도 있는 곡입니다.
0: 네.
1: 제가 주제를 닿지 않는 연락이라고 잡으면서 네. 그냥 쇼팽이 생각이 났어요. 이 빗방울 전주곡의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쇼팽은 조르주 상드라는 그 당대 유명한 작가와 사랑에 빠집니다.

0: 그래서 두 분이서 요양차 스페인의 마요카 섬으로 가세요.
1: 네.
0: 왜냐면 조르주 상드는 조금 모성애가 많으신 분이었고요. 쇼팽은 너무나 몸이 아프고 또 이렇게 약간 패혈액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모두가 조금 회피하는 그런 병이었죠.
1: 네.
0: 마요카에 갔는데 너무 기침을 하시니까 거기 분들이 우리하고 함께 지낼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정말 산속으로 들어가셔서 어느 수도원에 자리를 잡으세요. 어느 날 굉장히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조르주 상드는 함께 먹어야 할 생필품을 구하러 마차를 타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통에 아마도 마차의 운행이 어려웠겠죠.
1: 네.
0: 쇼팽이 아무리 기다려도 상드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나 혼자 남겨진 건 아닌가. 그 빗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고독하고 외로움과 두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아노 앞에 앉으세요. 그때 작곡된 곡이 이 빗방울 전주곡인데 쇼팽이 지은 제목은 아닙니다.
1: 아,
0: 그런데
1: 그래요?
0: 여러분 들어보시면 똑똑똑똑 떨어지는 일정한 음계가 있고요. 어느 부분으로 가면 조금 마이너한 부분이 나오면서 뭔가 두려움을 표현하는 듯한 그런 음악이 나옵니다. 쇼팽이 그것을 치고 있을 때 상드가 온몸이 비에 젖은 채로 간신히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곡을 치고 있는 쇼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상드의 느낌으로는 아,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같다라고 감상 모드로 들어가시게
1: 네.
0: 되는 거죠. 연락이 닿지 않았을 때 느꼈을 쇼팽의 두려움, 그리고 처음 시작은 조금은 서정적인 듯한 그런 음악, 빗방울 전주곡에서 사랑하는 이와 연락이 닿지 않을 때 그의 마음을 대변한 그 음악에서 여러분께서 감정선을 충분히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곡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어요.
1: 네.
0: 그래서 함께 감상해 보시고,
1: 네.
0: 네, 다음 얘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좋습니다. 마침 저희가 이제 그 이번 주간에 참
0: 네.
1: 많은 지역에 많은 비가 왔다는 소식을 많이
0: 맞아요.
1: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감정선에 충분히 이입하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0: 네.
1: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 함께 하시죠.

0: 네,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0: 뭔가 마지막에 잔잔하게 네. 피아노의 그 뭐랄까 울림으로 마무리되는 구간이
1: 그렇죠. 여운이 남죠.
0: 네, 그러네요.
1: 제가 이번 연주자로 선우 예권 씨의 성당에서 연주하는 버전을 골랐는데 그런 이유는 아마 쇼팽도 이렇게 층고가 높은 데서 그 피아노를 치면서 그 울림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러면 빗소리가 훨씬 크게 느껴졌을 것 같고 자기는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호수에 내가 빠졌는데 내 가슴 위로 차가운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쌍드가 빗방울 소리 같다라고 했을 때 쇼팽은 별로 좋아하진 않았다고 해요. 너무 그 당시의 느낌이 무서웠고 두려웠었기 때문에 빗방울이나 표현하는 그런 음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안도감이 들었겠죠. 근데 네. 우리가 왜 아이를 잃어버려도 찾으면 그 아이를 찾은 것에 대한 안도감보다 너 어디 갔었니라고 화를 먼저 내잖아요.
0: 맞아요.
1: 아마 그런 감정들이 뒤섞이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곡으로는 말러라는 작곡가의 교향곡 5번 중에서 4악장 제목이 아다지에토인데 아다지에토는 빠르기 말입니다. 우리가 아다지오라는 빠르기 말을 익숙하게 아시는데 매우 느리게라는 뜻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아다지에토는 그것보다는 조금 덜 느리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피디님도 이렇게 학창 시절에 편지 써보셨을까요? 그 세대가 아니시죠?
0: 아니에요. 저희도 많이 써. 저희는 이제 편지라기보다는 네. 예쁜 포스트잇이나 그 어떤 이 접착 그게 있는
1: 네,
0: 작은 종이들이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거에다가 이제 편지 써가지고 좋아하는 친구한테 주기도 하고. 네, 괜히 이제 그 친구의 생일이 되면
1: 네.
0: 가장 예쁜 걸 골라서 이제 엽서 같은 거를 썼죠.
1: 엽서도 참 예쁜.

0: 네요.
1: 그 기억이 있습니다.
0: 네. 어릴 때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 시키면 국군 장병 아저씨께 편지를 썼던 기억이
1: 저희도
0: 있고요.
1: 있었어요. 네.
0: 그리고 그때는 어떤 우체통이라는 그런 추억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는데 네. 말러라는 작곡가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면 보통 작곡가들은 곡을 쓰죠.
1: 그쵸.
0: 그리고 네. 헌정을 합니다. 말러에게는 알마 쉰들러라는 그런 아내가 있었습니다. 알마 쉰들러도 작곡할 활동을 하던 사람인데 말러가 결혼을 할 때 그런 전제 조건을 내겁니다. 한 집안의 작곡가는 한 사람이어야 된다.
1: 왜요?
0: 나와 평생을 함께 하려면 당신은 작곡을 그만두고
1: 어머.
0: 나의 작곡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너무 사랑하면 한 집의 아나운서는 하나여야 된다. 그러면 하은 PD님 어떡하실 거예요?
1: 그러면 이게 개인적으로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네. 저는 그 사랑을 포기할 것 같아요. 저한테 중요한 가치를 뺏으려는 게 사랑인가? 라는 생각도 들 것 같고
0: 그러면은 네. 콩깍지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알마 쉰들러는 정말 헌신적으로 말러를 보조합니다. 그런데 처음은 그랬을지언정 얼마나 많이 답답했겠어요. 날개를 꺾어버린 거잖아요. 나도 너무나 잘할 수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조금 시간이 날 때 나도 작곡 활동을 할 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말러가 본인이 쉬는 시간에는 귀를 쉬어야 하니까 못하게 하고 본인이 할 때는 본인이 피아노를 써야 하니까 못하게 하고 알마 쉰들러는 결국 시험에 들었겠죠.
1: 네.
0: 그래서 마음에서 사랑이 떠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버스 떠나고 손은 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말러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알마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 뒤였습니다. 그래서 말러가 이 4악장을 알마 쉰들러를 생각하면서 작곡을 해서 헌정을 해요. 근데 알마 쉰들러는 뭐 별 흔들림이 없습니다.
1: 네.
0: 근데 이 4악장의 특징은 관악기가 1절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악기와 하프라는 악기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 좀 더 애절함을 강조했구나 라는 느낌이 드실 만큼 감상적인 그런 파트입니다. 이 곡이 꽤 깁니다. 그래서 하은 PD님과 마무리 멘트를 하고
1: 네.
0: 이 곡을 들으시면서 오늘 쉬운 클래식을 마무리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0: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하은 PD님은 어떤 유형의 사람을 싫어하실까요?
1: 제가 좋아하지 않는 유형.
0: 네.
1: 참 여러 가지 유형들이 머릿속에 지나가는데
0: 네.
1: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서 저희가 그런 대화를 나눠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0: 네.
1: 전 이기적인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0: 그러면 네. 이타적인 사람이어야.
1: 이타적인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뭐랄까요. 너무 이타적이면 또 힘들겠지만
0: 그렇죠.
1: 그래도 이기적인 사람과 이타적인 사람 둘을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남을 위해서 조금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좀 곁에 두고 싶지 않나 그런 생각을
0: 그렇죠.
1: 하게 되네요.
0: 네. 네. 그렇게 여쭤보고 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듣지 않는 사람.
1: 맞아요.
0: 네. 자기 얘기를 하려고 듣는 척을 하지만 실상 잘 듣지 않는 사람.
1: 어렵죠.
0: 그래서 그 사람을 결국 피하게 되더라고요. 만남이 줄어들고 일방적으로 들어야만 하는 것은 굉장히 피로감이 크니까요.
1: 그렇죠.
0: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봤을 때 나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 아니면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나만 얘기를 하고 있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고 계실까? 그런데 건강한 관계는 내가 말하는 시간과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시간이 적절히 어우러질 때 좋은 만남이 성사되지 않을까라는
1: 맞습니다.
0: 생각이 들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1: 아멘.
0: 내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조금 듣자.
1: 아멘.
0: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일방적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겠지만
1: 네.
0: 그래도 이왕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어떤 길일까에 마음을 두면서 불러도 대답 없는 자녀들 하지 마시고 저랑 오늘부터는 그래도 들으려 애쓰는 자녀들
1: 아멘.
0: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오늘 그런 감동 전해드리면서 오늘 쉬운 클래식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우리 임소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의 찬양으로 마음이 쉬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찬양의 화원 박혜영입니다. 이 시간 찬양의 향기로 가득한 주님의 화원에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하루를 향기롭게 가득 채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찬양입니다. 한이의 행복.

어디를 가나 성공에 대한 이야기로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하고 무엇보다 더 빨리 가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인정하는 시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숨이 찹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성공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가 기준이지요. 세상의 눈에는 조금 느리고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분의 선율대로 연주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가장 찬란한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해둔 숨가쁜 성공 방식을 잠시 내려놓고 진짜 우리의 삶의 주인 대신 주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합니다.

전쟁터로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공의 비결은 탁월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공은 장애물이 없는 탄탄대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 명찰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걷는 상태를 뜻합니다. 오늘 하루 내 힘으로 앞날을 계획하며 염려하기보다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을 곁에 머물며 진짜 형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신 찬양은 예라머십의 예수 피를 힘입어 잔치 공동체의 주의 손이 찬양 함께 하셨고요. 이어드리실 찬양은 쉐키나 찬양단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피아워십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양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남들의 속도에 맞추느라 숨가쁘게 달리다 보면 정작 내 삶의 주인 대신 주님의 음성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조건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보다 비록 더딜지라도 말씀의 궤도 안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내 명철과 조급함을 잠시 내려놓고 창조주의 완벽한 타이밍을 믿으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성실히 그리고 감사함으로 채워가면 좋겠습니다. 이어드리실 찬양은 나무에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기프티드의 줄을 바라보며 두 곡의 찬양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화원 곡곡은 기프티드의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찬양 함께 하시면서 전임말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형통을 누리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FABC 지금까지 찬양의 화원 제작의 이건수 진행의 박형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저는 공부영입니다. 오늘도 이 제목처럼 찬양으로 가득한 시간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장마라서 온통 집안이 눅눅합니다. 며칠 전에 사다 놓은 식빵에 곰팡이가 피어났어요. 곰팡이를 보면서 누룩을 생각했는데요. 누룩은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서서히 퍼지면서 점점 반죽을 부풀리지요. 누룩은 밀가루를 부풀리는 동안에 중간에 멈추거나 덜 부풀어지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누룩의 비유가 있는데요. 천국은 단번에 거창한 모습으로 확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확장해 가야 하는데요. 나 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집안이 전도되고, 또 내가 사는 동네가, 내가 사는 지역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꾸준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오늘 준비된 곡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백투더바이블 뮤지션들이 노래하고요. 이어서 눈을 주님께 돌려 극동방송 전석 중창단이 부릅니다.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퀴즈 그리고 정답 알려드리죠. 지난주 퀴즈는 빌립보서 4장에서 뽑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이 말씀 빌립보서 4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네, 지난주에 드렸던 성경 퀴즈였습니다. 정답은 7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과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76님, 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찬양이 큰 은혜와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에 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2011님, 화려하지는 않아도 지금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택함받는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어요 하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2545님, 한 주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다는 것에 왠지 서글퍼지는 걸 보면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나 봅니다. 그래도 찬양 가득 기쁨 가득이 있어서 위안을 가져봅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7683님, 주님께서 모든 길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9974님, 어머니 요양병원 매일 병문안 가는데 극동방송 들으면서 힘을 낸답니다.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4476님, 이렇게 찬양 들으며 말씀에 화답할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요.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일 주님 전에 나가 예배할 수 있는 것 또한 행복이지요. 주님 때문에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멋진 분이세요. 1802님, 제가 가장 사모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정답을 썼고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씀으로 견디고 견디며 오늘까지 왔거든요. 오늘도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7743님, 불편한 일이 있어 마음이 힘들었는데 이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고 감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475님,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큰 평강을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천국 들어갈 때까지 의지해야 할 말씀입니다. 아멘. 1202님, 소망의 주님께서 남은 6개월 하반기도 잘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7028님, 항상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장마와 무더위에 모두들 건강하시고 강건하세요. 고맙습니다. 또 9398님, 언제나 힘들 때 염려될 때 이렇게 읊조리고 암송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7절이었습니다. 소망의 말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좋은 사연 주신 모든 분들에게 준비된 찬양 띄웁니다.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무런 꿈이 없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조금의 의욕도 열정도 없었던 그 청년은 그저 남들과 비슷하게 그저 무기력하게 학교를 다니며 살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대학을 가는 것을 보고 뒤늦게 대학 입시를 준비했지만 실력이 되지 않아서 겨우 2년제 대학을 졸업하게 됐죠. 전공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서 취직도 하지 못했고요. 유일하게 가진 기술인 운전면허를 활용해서 트럭을 운전하다가 스쿨버스 기사 일을 하면서 그저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영화를 보면서 마음속에 뜨거운 것이 타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청년의 삶 속에 아, 내가 영화감독이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꿈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은 생계를 위한 모든 일을 그만두고 영화를 공부합니다. 자기에게 그런 열정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단편 영화를 찍으며 모든 시간을 사용합니다. 집에서도 그만 쫓겨납니다. 다 큰 어른이 돈을 벌지 못하다 보니까 집에서도 구박덩어리였죠. 싸구려 모텔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했고 돈이 한 푼도 없어 다른 손님이 남기고 간 음식을 주워 먹으면서 끼니를 때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화를 향한 열정만은 사그러들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20대 후반에 뒤늦게 꿈을 발견한 이 청년의 이름이 바로 제임스 카메론입니다. 네, 이 청년은 아바타, 타이타닉, 터미네이터 등을 만들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는 최고의 감독이 됩니다. 같은 환경과 같은 생각, 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도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커다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같은 꿈을 가진 사람이라도 자신을 위한 꿈과 하나님을 위한 꿈을 가진 사람은 또 차이가 나죠. 하나님을 향한 큰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꿈이 있는 사람처럼 열정적으로 하루하루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나 찾아봤어요.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네, 이 말씀 마태복음 12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뽑은 말씀인데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네, 이 말씀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하는 것이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 성경 퀴즈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뽑은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네, 이 말씀 마태복음 12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가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준비된 상품 소개합니다. 스르르 사라지는 통증, 바로나 미러클 에너지 밸런스 젤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 청계산 맛집 부안에서 4인 가족 식사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늘매트에서 발과 무릎이 편하고 층간소음 방지가 되는 기도매트 하늘방석을, 나침반 출판사는 막내 아들을 백혈병으로 먼저 보낸 찬양사역자 김인자 사모가 쓴 간증과 찬양시 멈출 수 없는 눈물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의 선택 황칠가인에서 샴푸 바디워시 비누 앰플 패드를, 향기로운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와 바디 제품 세트를, 하나님의 기업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활기찬 하루를 선물하는 레모나 한 세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콤함을 선물하는 프리미엄 초콜릿 주빌리에서 프리미엄 주빌리 초콜릿 세트를, 빛나는 피부의 비밀 신비한 화장품 딱 하나로 느껴보세요. NSINC 신비한 화장품에서 에센스와 기능성 크림 한 세트를 드립니다. 이렇게 상품을 협찬해 주신 기업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크게 복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해 드리죠. 0487님, 주님 안에서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2083님, 저는 광명에서 계란 행상을 하며 극동방송으로 은혜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289님, 여름 사역으로 청년부 수련회 기도를 왔는데요. 이 시간에 방송 들으며 정답 보냅니다 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2021님, 늘 감사히 잘 듣고 있어요. 믿지 않는 신랑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걸 믿습니다. 5216님, 지금의 나는 세상적으로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매일이 행복하고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내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절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과는 구별된 참 행복으로 모든 것에 자족하는 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372님, 7월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마쳤습니다. 주제가 홍해를 만날 때인데요. 건강의 홍해, 물질의 홍해, 자녀의 홍해, 관계의 홍해. 내가 지금 홍해를 걷고 있어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일하심을 보라. 내가 주님을 앞설 때가 많았음을 회개하며 하나님 저희 가정, 남편, 자녀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6089님, 일터에서 함께 듣고 있는데 말씀으로 힘이 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동료들이 다 주님을 만나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0486님, 예능교회 한민숙 집사예요. 전신에 신경통증이 심해서 5년째 고통 중에 있다가 오늘 병원에 입원해 방송 들으며 사연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7581님, 경제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4648님, 언니가 극동방송은 들으면서 교회를 안 가고 있습니다. 교회 꼭 나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6711님,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마음에 기쁨 주시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4141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매일 암송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네, 사연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찬양 띄우죠.

견고한 산성이 되소서. 시편 31편을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

반석과 산성이신 주 하나님, 은혜의 빛을 비추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 저를 인도하시며 부르짖을 때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속히 건지시는 구원이 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피하오니 악한 자들이 친 비밀한 그물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주님의 공의로 영원히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멀리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제 영혼을 아시며 원수의 손에서 건져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인자를 기뻐합니다.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게 하시고 날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신실한 소망을 가득 채워주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31편을 묵상했는데요. 이 묵상처럼 주님께 피하오니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출진형 경남30경 FM 98.1 메가헤르츠 신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0: 소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해오름교회 김인호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2026년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데는 크게 한 세 가지 이유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인 이유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도록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맥주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뭐 세계 모든 나라를 다 다니고 또 살펴본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7월 첫째 주일에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만의 독특한 정통이 아닐까 그렇게 감히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이 7월 첫째 주일에 이런 맥주절을 우리가 지키느냐? 우리 보리골계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굶주림의 고개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을에 이렇게 거둬들인 곡식 이렇게 창고에 넣어놓고 그거를 좀 드시다 보면 먹다 보니까 이제 한겨울이 지나고 난 뒤에 이 봄철이 되어지면 제대로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굶주림의 시간들이 뭐 2개월이든 3개월이든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굶주림의 이 시간을 이 보릿고개다 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4월이나 5월 또 그전에 뭐 3월부터도 괜찮습니다만은 이런 보릿고개를 지나고 이제 이 6월달이 되어지면 이 한 해의 이 추수 중에 보리를 이제 거둬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보릿고개가 끝이 나는 겁니다. 6월달에 그렇게 이 보리를 첫 번째 보리를 수확하고 이제 이 배고픈 것을 좀 이렇게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리 수확을 마치고 난 이후에 7월 첫째 주 이런 때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 이 맥주 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를 또 말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 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소일거리로 또 텃밭 가꾸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산업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은 없는.

0: 줄로 압니다.
1: 여러분 오늘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은 농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런 때에 우리가 맥추절을 지킨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와 의의가 있을까? 지난 전반기 1월 달부터 6월 달을 돌아보면서 지난 6개월의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앞으로의 6개월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여러분 시간의 마디라고 하는 것이 참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요즘 축구 이야기하면 막 우리 다 괜히 이 하를 도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좋아하는 그런 축구를 할지라도 그만큼 축구를 좋아하니까 그죠? 그렇게 진 것을 보니까 화가 나는 거죠. 안 좋아하면 뭐 별로 진 거 안 거 뭐 아무 뭐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축구를 아무리 좋아해도 말입니다. 여러분 90분 그대로 앉아서 본다는 거는 뛰는 사람도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의 마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하나님의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1년만 놓고 생각해도 여러분 이게 하루에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이게 하루라는 시간 마디가 있으니까 그래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에 수고를 들 수 있고 잘했다 못했든 다 내려놓고 내일 다시 할 수 있거나 새로운 기회가 매일매일마다 이렇게 다가오는 거 이게 시간마다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분기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한국처럼 이 사철이 분명한 이런 나라에는 이런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라고 하는 이 계절로 인한 이 시간의 마디 또 전반기 6개월 그리고 후반기 6개월 여러분 이 시간의 마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너 수고 많이 했다. 지난 6개월 수고 많이 했다. 그런가 하면 새로운 6개월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참 돌아보건대 지난 6개월 참 부족한 것이 참 많았네요.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그래 기회 주지. 6개월 힘써 한번 살아봐. 새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입으며 그렇게 한번 살아봐. 그죠? 여러분 시간의 마디에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전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세월을 바라보며 하는 그 감사에는 앞날을 위한 믿음의 근거가 있다고. 우리가 뭘 믿느냐?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다. 그냥 무작정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탁 주셨다. 무슨 증거? 내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염려 걱정되느냐?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탁 네 속에 있느냐? 염려하지 마. 하나님 그래도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아니 돌아보라니까. 지난 6개월 돌아보라니까. 살아온 지난 세월들 돌아보라니까. 그때 네 그런 생각 안 했나? 아이고 이거 어떻게 살아내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어떻게 넘어가지? 이거 어떻게 지나가지? 그래서 염려 걱정 속에 잠도 이루지 못한 그런 시간들 있지 않았느냐? 근데 봐! 다 지나왔잖아. 그럼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지난 세월에 대한 일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앞날을 위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앞날에도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새롭게 되는 믿음 이 믿음이 든든한 반석 위에 다시 세워질 때에 여러분 살아갈 용기와 힘이 더불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의 마디에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새날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새 은혜를 간구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날에 새로운 용기와 힘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이제 맥주제를 이렇게 준비하는 중에 마침 오늘 본문인 시편 7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마치고 우리 새벽 시간이나 또 아침에 말씀과 기도 시간에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맥주제를 준비하는 중에 시편 7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시편 7편은 자기를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하고 모함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가하는, 오늘 7편 이 표제 7자 옆에 보면 가로가 있지 않습니까? 베냐민 사람 구스에 대하여서 말에 따라 하나님께 드린 노래라고. 여러분,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베냐민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다윗의 역사를 조금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위협했던 사울을 좀 우회적으로, 직접적으로 말 못하니까, 왜냐면 왕이니까, 그래서 베냐민 사람 굿이라고 말한 거 아니냐 라고, 그래서 다윗을, 사울을 우회적으로 일컫는 말일 것이다. 아, 그래.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대로 시편 7편이 그런 비난과 모함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 기록했다면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사울에 의해서 다윗이 그런 일들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사울은 아닌 것 같고 친사울 계열의 사람일 거다. 베냐민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게 뭐 사울이다, 또 친사울 계열의 어떤 사람이든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다윗이 그런 행편에서 자신이 당하는 이 억울함, 이 아픔, 이 두려움, 이 고통을 지금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더불어서 이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가요온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시가요온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 시가요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분위기, 억울하고 답답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부르는 노래, 그런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그런 마음을 주제로, 감정을 주제로 담아서 하는 노래가 이 히브리 말로 시가요온인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바로 그런 마음을, 그런 노래를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시편 7편이 말입니다. 이런 정말로 그런 마음에서 부르는 이런 시가요온인데 이 시편이 어떻게 끝이 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7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이 시편이 어떻게 끝이 나느냐, 이런 노래인 시편이 어떻게 끝이 나느냐, 7장 17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여.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여.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편에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부른 시가요온인데도 이 끝은 감사로 끝이 나, 찬양으로 끝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앞에 말씀드린 대로 맥주제를 준비하면서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또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어떻게 생각하면,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육신에 먹을 양식으로 인한 그런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먹을 양식, 하나님께서 그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 우리가 아까 봤던 출애굽기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 전통도 이 보리고개와 얽혀가지고 그렇고 이래 보면 이 맥주절에 이런 전통은 우리의 육신의 양식에 우리 육신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직접적이다. 그런데 이런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 못지않게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영혼에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이거 정말 적지 않다. 아니, 어찌 생각하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시대, 오늘날과 같은 이런 시대, 이 은혜가 더 크지 않느냐?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는 분도 여전히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세월과 다시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 그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우리 마음의 위로, 우리 영혼의 위로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로 인한 감사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되어진 겁니다. 특별히 시편 7편의 상황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는 날들을 돌아보면은요 왜 갑자기 이 생각이 팍 났는지 모르겠어요. 시편 7편을 묵상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팍 일어나는 거예요. 아, 새끼 밥을 먹는 거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도 이 은혜 못지않게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신 그 은혜, 내 마음과 내 영혼에 넘치는 하나님의 이 위로의 은혜. 여러분 이걸 묵상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난 6개월에 이런 일 혹시 경험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너무너무 억울했어.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너무너무 답답했어.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런 시간 속에서 깜깜한 어두움 속에서 세상에 나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외로움에 지친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나 혼자이기 때문에 나 혼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차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걱정과 두려움 속에 헤매고 있었던 내 모습은 없었더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시간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우리 마음과 영혼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 생각하면 오늘 이게 더 큰 은혜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되고 이유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올해 2026년 이 맥주 감사 주일에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양식으로 인한 감사에 더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위로를 공급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하는 사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내가 오해했다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 앞에 나를 존귀하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6개월 살아오면서 특별히 2026년 임맥주감사주일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 영혼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농사도 하지 않는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이 은혜가 새끼 밥 먹는 것이 이제는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 적어도 지금 또 대부분 이런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다 크고 위대한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다윗의 감사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그런 시카욘, 그런 고통 속에서 비탄, 슬픔과 탄식, 슬픔의 탄식, 그런 노래인데 그의 노래가 어떻게 이렇게 감사와 찬양으로 끝날 수 있었느냐?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다윗의 생애에 이런 일을 가능케 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그는 주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노래, 시카욘이 어떻게 감사의 찬양 노래로 바뀔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 나옴으로 말미암아.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은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의 위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내 수고를 아시고 내 아픔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진심을 알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꾸며가는 거짓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 나옴.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에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말씀드린 대로 베냐민 사람 구시가 그게 여러분 사울이 되면 더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힘을 가지고 있는 친사울계의 그런 사람이어도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요즘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에? 뭐 유전 무죄? 에? 여러분 오늘 이런 시대에 권력이 있으면 선과 악이 뒤바뀔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그 하나님은 의의 심판장이시다. 지금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그런 인간이라도 그런 악한 자라도 회개하고 돌아올까 싶었어.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와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좀 기다리고 계시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내 아픔을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상처를 싸매시고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모함하는 자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높여주신다. 바로 이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는

여호와께 피하오니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달라라고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다윗의 인생을

0: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다윗의 인생이 그런 영광과 존귀의 인생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을까? 우뚝 설 수 있었을까? 오늘 그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의 상처를 싸매어주시고 고쳐주십니다. 거기에 새살이 돋게 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새 힘과 새로운 용기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양식으로만 우리의 힘을 돋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늘 그렇게 우리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새날을 열어주시고 그 새날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지난 세월 돌아보며 이 좋으신 하나님이 내게 부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원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분노가 있습니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로, 아니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아픔과 고통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시고 새날의 힘으로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한 2026년 맥주절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소망의 말씀, 지금까지 해오름교회 김인호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33-1090 해오름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그야말로 흐텁지근한 날씨가 여름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증막 같은 더위를 피해서 바다로, 수영장으로 달려가기도 하는데요. 그보다 여름을 더욱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죠. 바로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만 드리는 혜택, 서머 스페셜입니다. 찬양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찬양과 함께 잠자리에 든다. 얼마나 멋진가요? 물론 평소에도 채널 고정이시지만 이 계절엔 더욱 가까이 두시기 바랍니다. 경쾌한 곡부터 한여름밤의 꿈을 아름답게 하는 고요한 찬양까지 다양하게 준비되니까요. 그 어떤 피서보다도 유익한 믿는 이들의 여름나기가 될 겁니다. 강찬의 찬양 첫 곡으로 띄워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 이어서 함께 드릴 텐데요. 4월과 5월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먼저 듣고요. 어제 생긴 밴드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어서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머 스페셜에도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사연은 멈출 수 없죠. 자, 8593님 사연이에요. 지진과 유럽엔 또 폭염으로 많은 사상자가 났다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이며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 선하게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 많이 해야겠습니다. 신청곡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네, 8593님. 이 사연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면서 정말 감동 받았어요. 지금 이 사연 안에는요, 우리 모두 선하게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 많이 해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바로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막 그냥 막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지금 살기 좋은 나라에 그래도 큰 이변, 기상이변 없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유럽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에는 또 엄청난 지진이 나서 많은 분들이 사망하고 또 집도 잃고 이재민 발생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미 8593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 바로 그 행동을, 그 마음을 하고 있고 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많은 만큼 또 불평할 일도 이렇게 찾아보면 또 많잖아요. 근데 불평할 일은 애써 지우고 감사할 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8593님 이야기처럼 우리 잠깐 하시는 일 놓을 수 있으면 잠깐 내려두고요. 이 시간도 지구촌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어려움 당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장마가 우리나라에도 시작돼서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는 말씀 드립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들을 텐데요. 먼저 8593님 신청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다윗과 요나단의 노래로 먼저 듣고요. 이어서 연민규 김명선님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이어서 함께 듣습니다.

한여름에는요, 열대야 때문에 잠을 설치게 되곤 하죠. 그럼에도 여름밤은 제법 낭만적입니다. 별 해는 해변이 그렇고요. 시원한 바람이 이는 계곡의 물소리도 마음을 설레게 하죠. 종일 쨍쨍 내려쬐던 볕이 사라진 자리에 까만 밤과 생동하는 바람결이 채워지며 무거운 몸을 살그머니 어루만져 주기도 하죠. 평안함은 이렇듯 부대낌 속에서도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며 스스로 감사의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마커스 앨범 중에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희형,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통일을 먼저 준비하기 위해 이곳 대한민국 땅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탈북민, 이 통일민은 벌써 3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언젠가 고향 땅에 복음을 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이 참 많으신데요. 매주 이 시간에는 이분들의 신앙의 간증, 또 탈북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이분들의 찬양 간증으로 꾸며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을 만나보실 텐데요. 탈북 과정, 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고 계신지, 지금부터 두 분의 간증과 찬양들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해산에서 온 이송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하늘과 땅 각각 동물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고 나는 그 하나님 최고의 작품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방황하며 죽지 않으면 안 되었던 나를 구원해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이끌어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까지 에베네슬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바닷가의 동대와 같이 나의 인생의 삶을 밝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함북도에서 온 서영입니다. 제가 즐기는 찬양, 예수는 나의 힘이요를 북한 내 형제, 내 동포 자매들에게 신청합니다. 예.

눈물과 근심 걱정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이 연약한 몸을 사랑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힘들고 지쳐 쓰러져 갈 때 항상 나의 힘이 되시고 생명 되시는 나의 주 예수님만 굳게 믿고 주님 가르치시는 길로 향하여 가니 저희 삶에 복이 넘치고 기쁨만 가득 찹니다. 저 북한 땅의 자유와 평화, 행복을 갈망하는 내 형제 자매들도 하루빨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우리 힘이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의 품에 안겨 기쁨 나눌 그날을 그려봅니다. 아멘.

탈북민 찬양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서머 스페셜로 탈북민 신앙인 분들이 직접 부르며 또 고백하는 찬송과 찬양 간증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 분들, 우리 한국교회와 또 성도들이 품고 이들이 복음 통일의 귀한 열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하고 기도해야겠죠? 여러분도 더 큰 관심과 기도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서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우리는 힘든 일이 지나가고 상황이 나아지면 이제야 회복됐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진짜 회복은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겠죠.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했다면 이미 회복은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 형편보다 먼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천천히 하나님께로 돌리는 편안한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찬양의 문을 여는 찬송가들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토요일 오후 감사하세 찬양하세 서머 스페셜로 함께 하셨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송교사분들의 헌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4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4일 화요일 진교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6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삼천포 교회,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7월 28일 화요일 남해읍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경남 서지방주관 평신도 부흥회가 7월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충무중앙교회에서 이기용 총회장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6591-059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기독교연합회 주관 곽선희 목사님 초청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7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산청읍 중앙로에 위치한 산청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010-9426-054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중앙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국방송교회 방송교회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복림교회 최솔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제가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제가 평소에 좀 존경하던 이 선교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 선교사님께서 좀 웃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최 선교사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청년들이 말을 너무 안 듣습니다. 사역의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저는 감사한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만 했습니다. 이제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이후 그날의 대화를 혼자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은혜를 바라보는 제 눈이 흐려졌던 것입니다. 그날 저는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감사한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잊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삶을 물으면 감사보다 걱정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또 은혜보다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보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을 더 많이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감사를 결과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감사하고 결과가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면 감사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맥추절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맥추절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 곡식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애굽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 추수의 절기에 노예 생활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풍년보다 광야를 떠올리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축복은 풍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렇죠. 애굽에서 건짐받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수확을 보기 이전에 은혜를 먼저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단순히 곡식을 거둔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냈는가를 기억하는 절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다면 기억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입니다. 감사는 계산보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좌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 한 농부의 밭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 긴 광야 생활이 끝났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는요, 씨를 뿌릴 수가 없었어요. 이제 처음으로 다 자신의 밭에서 이 보리를 거두는 날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른 아침 이스라엘의 한 농부가 낯을 들고 밭으로 나가는 거예요. 햇살을 받은 보리가 황금빛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있는지 농부는 감격하는 거예요. 그 농부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감격했겠죠. 와, 드디어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애굽에서는 벽돌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보리를 거두는구나. 광야에서는 씨를 뿌릴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얼마나 벅찬 순간이겠습니까? 이제 낯을 들고 첫 이삭을 베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뜻밖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잠깐 먼저 베지 말아라. 첫 열매를 내게 가져오라. 참 이상한 명령이죠. 왜 하나님은 마지막이 아니라 이 첫 번째를 원하셨을까요? 농사가 다 끝난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거둘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비가 올지 가뭄이 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익은 첫 열매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농부의 마음이 좀 10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조금 더 거두고 드리면 안 될까요? 창고가 조금 채워진 다음에 드리면 안 될까요? 올해 농사가 잘될 것이라는 확신이 생긴 그 다음에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첫 번째를 가져오라.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첫 보리단이 필요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농부의 첫 번째 보리가 아니라 그 농부의 첫 번째 마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농부는 낯을 내려놓습니다. 조심스럽게 첫 보리단을 묶고 두 손 안에 앉습니다. 발걸음은 성막을 향해 가고 있지만 마음은 그 머릿속은 계속 계산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떤 계산입니까? 이걸 드리면 우리 가족은 어떡하지? 혹시 올해 흉년이라도 온다면 어떡하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첫 번째를 달라고 하면 너는 무엇을 가장 망설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을 망설이시겠습니까? 시간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계획입니까? 하지만 그 농부는 발걸음을 돌립니다. 어디를 향해 걸어갔을까요? 성막을 향해 걸어갑니다. 마을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왜 가장 먼저 난 것을 가지고 옵니까? 조금 더 거두고 가져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때가 농부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이 첫 보리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 농부는 보리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이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이 첫 보리단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비슷해요. 우리도 늘 계산부터 합니다.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조금 더 안정되면, 조금 더 모이면, 조금 더 생활하기가 편해지면 그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계산이 끝난 뒤에 시작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계산보다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남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첫 열매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먼저 드릴 수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사람은 계산부터 합니다. 첫 열매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 삶의 첫 번째를 누구에게 맡기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습관을 자꾸 길러야 돼요. 11조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저는 11조를 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냥 당연히 돈이 생기면 열에 하나를 먼저 띄워놓고 생활하는 게 그냥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게 때로는 습관처럼 되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드리고도 회개할 때가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11조를 드리고 왜 회개를 합니까? 근데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한 그 마음에 11조를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도 있습니다.

십일조는 하나님 앞에 내 첫 것을 온전히 헌신하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아까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깝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너는 무엇을 가장 먼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것은 걱정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믿음은 계산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먼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어버린 사람은 계산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린 농부는 혼자 성막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가 혼자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사는 함께 기뻐할 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첫 열매를 드린 농부가 이제 성막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그 농부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립니다. 가족들이 모여 있고요. 레위인도 있습니다. 타지에서 온 나그네도 있습니다. 부모를 잃은 고아도 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과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셨을까요? 왜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생각해보면 참 이상합니다. 첫 열매는 내가 땀 흘려서 거둔 것 아닙니까? 내가 씨를 뿌렸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혼자 기뻐하지 말아라. 함께 기뻐하라. 함께 즐거워하여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열매는 내 노력으로 맺어진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농부가 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그다음 뭘 해야 됩니까? 걸음을 치고 뭘 해야 됩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야 됩니다. 햇빛도 하나님이 주시고요. 비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땅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요. 생명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혼자 살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도 혼자 간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쁨도 함께 나누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보다 함께 웃는 공동체를 더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하나 부르십니다. 자녀를 부르시고 노비를 부르시고 레위인을 부르시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부르셨습니다. 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잔치에는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은 없는지, 혼자 눈물 흘리며 아파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하나님은 먼저 살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혼자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갈 때 더 커집니다. 우리의 감사가 가족에게 흘러갈 때 가정이 살아나죠. 교회로 흘러갈 때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흘러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저는 너무나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남자분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하며 전도를 하려고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여기 북림교회 담임 목사인데 혹시 교회에 가보셨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천지예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신천지가 아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민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사이비는 아니죠? 아닙니다. 세 번을 물어보더라고요. 아닙니다.

대해서. 아, 왜 이렇게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을 물어보신 이유가 뭐예요? 이제 궁금하잖아요.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교회에서 교회 가자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식일교는 맨날 찾아온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라고 하면서 농부라고 하면서 내 시간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첫 물질을 드립니다. 첫 예배를 드립니다. 첫 것을 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영혼의 추수는 감당하지 못했구나 하는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한 마음을 품으셔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첫 물질,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상징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자원하는 예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기뻐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가정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감사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위로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누구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가족입니까? 교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마음 안에만 머물고 있습니까? 감사는 흘러갈 때 공동체를 살립니다. 감사는 흘러갈 때 가정을 살립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나 잊어버린 사람은 혼자 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왜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리게 하시고, 왜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게 하셨을까요? 12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기억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드디어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왜첫 열매를 드려야 하는지, 왜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지, 왜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 그 답은 한마디입니다. 기억하라. 그런데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놀랍게도 풍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첫 수확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애굽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그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이스라엘은 원래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아침마다 애굽에서는 벽돌을 만들었어요. 노예였습니다. 채찍을 맞아가면서 채찍 소리에 눈을 떠야 되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흙을 이기고 벽돌을 만들어내야 됐습니다. 아무리 일을 하고 또 일을 해도 그 안에 자유는 없었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마침내 약속된 땅인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드디어 이제 첫 보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손에 들린 첫 보리라는 단순한 수확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리를 보기 전에 애굽을 기억하라. 수확보다 먼저 은혜를 기억하라. 왜냐하면 사람은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원망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도 불평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절기는 날짜를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은혜를 잊지 않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지금 상황만 바라봐요. 응답이 늦어지면 오늘만 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여라. 오늘 우리에게 애굽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십자가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홍해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기억입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순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저도 참 감사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감사했냐면요. 많은 사건들이 있죠. 성교를 하면서도 있었고, 사역을 하면서도 있었는데, 좀 가장 감사했던 순간을 좀 기억해 보면, 둘째 이제 라엘이가 나왔을 때인 것 같아요. 다이시가 태어났을 때도 참 감사했는데, 이제 라엘이가 태어났을 때는 라엘이가 좀 아팠습니다. 태어날 때. 이렇게 숨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쉬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의사들은 원래 좀 담담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괜찮아질 수도 있고, 안 괜찮아질 수도 있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또 건강해져서 시끄러우니까 가끔씩 또 막 화가 나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바랬고, 그렇게 간절히 원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니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제는 또 그 감사를 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 없습니까? 분명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돌아서고 보니 그 감사는 어느 순간 잊고 불만만 남았던 그 순간 여러분 없으십니까? 여러분 감사는 결과가 아닙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했던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감사했던 순간을 생각하십시오.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많이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의 문제입니까? 오늘의 부족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잊어버린 사람은 불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국에서 선교사역을 할 때 한 선교사님이 제게 물으셨다고 했죠. 최 선교사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 질문 앞에 저는 저의 힘든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만 쏟아냈습니다. 사역이 어려워요. 재정이 어려워요. 인정받지 못해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은혜보다 제가 붙잡고 있었던 것은 문제였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대로 있고 성령의 내주도 그대로 있지만 은혜를 바라보는 저의 눈이 흐려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그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선교사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산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추감사주일은 상반기를 결산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혹시 오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감사보다 걱정이 먼저 떠오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여라. 애굽을 기억하여라. 십자가를 기억하여라. 지금까지 너를 인도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여라. 그러면 감사는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만이라도 결과를 보기 전에 은혜를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입술에는 다시 감사가 회복될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먼저 드릴 수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함께

0: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기억입니다.
1: 방송교회 지금까지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붙잡아 주심을 느끼면서요, 이 더위도 이겨내세요. 저는 원래 찬바람이 부는 겨울을 햇빛 나는 날보다 더 좋아했는데요. 하지만 독일에서 유학생활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어둡고 흐린 겨울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나서야 완전히 바뀌어서요, 살을 비추는 뜨거운 햇볕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몸이 햇살에 바짝 익어가는 듯한 그 뜨거운 느낌이 독일 날씨에 비하면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더위에도 참 감사합니다. 감사의 찬양을 올립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피아노 조엘리, 그리고 이어서 목마른 자들아 아이노스 합창단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을 마주하곤 합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바닥을 치는 아이의 성적표를 받아들었을 땐 제게 그랬습니다. 다 그쳐보고 속도 끓여봤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 자식 마음에 밤잠을 설친 날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지요. 이번에 대학이라는 낯선 세상으로 걸어 들어간 아이가 철이 들기 시작하더니 이번 학기에 거의 거짓말처럼 전 과목 A 학점을 받았습니다. 성적표에 찍힌 알파벳보다 스스로 제 길을 찾아 성숙해진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다그치는 채찍질이 아니라 그 아이가 스스로 자랄 때까지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기다려주는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그 순간 성경 속 탕자의 비유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저 멀리서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 목을 안았던 아버지. 그 아버지는 아들이 방황했던 그 긴 시간 동안 매일 동네 어귀에 서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것입니다. 언제든 너는 내 아들이다. 돌아오기만 해라 하면서 말이죠. 어쩌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신 이유는 자녀를 키우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애타는 기다림의 사랑을 배워가라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나 상황 때문에 긴 겨울 같은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이죠. 어서 돌아오. 클라리넷 조현주, 그리고 이어서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피아노 한승욱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무거운 짐에 치여 방황할 때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외로이 눈물 흘릴 때도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주 멀리서 힘없는 발걸음으로 서성이고 있을 때조차 우리를 먼저 알아보시고 버선발로 달려와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왜 이제 왔냐 묻지 않으시고 더러워진 옷 그대로, 상처난 마음 그대로를 품어주시는 그 압도적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외롭거나 지칠 때마다 동네 어귀에 서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따뜻한 주님의 시선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품에 안겨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박신화 콰이어, 그리고 이어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바순 김세미입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심포니, 제작의 문명선, 진행의 함석권이었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세요.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10,000원, 20,000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 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돌아,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향민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한 사람이 자신의 축하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떠올리는 한 분이 있습니다. 어릴 적 제 옆집에 살던 부인이셨는데 그분은 늘 피아노를 치며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송가를 부르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0: 어느 날부턴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이라는 찬송가만 계속 들려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가정에 큰 시련이 찾아왔고 그 부인은 찬송으로 아픔을 견뎌내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 이후로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찬송가를 부르며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찬송은 제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었고 제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찬송가를 부르면 감사와 감격이 샘솟는 것 같아요.
1: 사실 기도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들의 찬양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를 때 사실 올해 늦장마가 왔다. 갑자기 산사태가 나서 집을 덮쳤다. 사실 베네수엘라에는 지금 갑자기 지진이 와가지고 네. 많은 사람이 생명 아직 찾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러할 때 뭐가 위로를 위로해 주실 건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찬상이 가장 위로가 될 거예요. 또 생각지 않았던 전염병에 걸려서 생사를 헤매고 있는 사람. 사실 찬송을 부를 때에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했을 것 같은데 나도 어떤 때는 뭐 그냥 울적하고 그럴 때 찬송가를 부르면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그동안의 은혜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은 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구나 생각하면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0: 아멘. 은혜로운 찬양들 많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시간,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하면 라디오뿐 아니라 여러 절기별 음악회를 하던데요. 가을음악회, 부활절 콘서트 등 많은 음악회들이 있는데 오늘 그 중에 몇 곡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023 부활절 클래식 음악회 실황 중에서 테너 구균종, 바리톤 한명원이 부른 주님께 영광, 그리고 2020 극동방송 가을음악회 실황 중에서 모슬리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십자가 군병들아 연주곡, 이어서 2025 극동방송 신년음악회 공연 음원 중 김주택, 최정원, 림팍이 부른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겠습니다.

0: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은 전파선교사 여러분의 사랑과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방송입니다. 목사님, 기억에 남는 전파선교사님과의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1: 오늘 아침에 내가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0: 네.
1: 캐나다에서 부부가 극동방송을 듣고 많은 위로를 받고 캐나다 돈으로 헌금 120달러를 보내왔어요.
0: 예.
1: 그래서 내가 편지 답장을 하고 너무 뜻밖이고 서프라이즈다. 참 두 내외가 캐나다에 사시면서 찬성으로 말씀으로 극동방송을 듣고 있다고 그래서 야, 참 귀한 분들이라구나. 이따금씩 미국에서도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전화로
0: 네.
1: 앱을 깔아가지고 듣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들은 야 극동방송 거기서도 듣고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0: 네.
1: 물론 한국은 물론이고 그래서 아 우리들은 참 복음방송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 먼 데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찬양과 말씀 많이 위로가 될 것 같은데
0: 네.
1: 우리 아나운서께서는 해외에서 누가 듣는다고 생각해 봤어요?
0: 전해 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들릴 때마다 참 감동을 하게 되는데 캐나다에서도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셨다고 하니까 참 감동이 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1: 그러니까 헌금 120달러를 보낸 거예요. 캐나다 돈으로. 참 감사하죠. 그런 사람들.
0: 맞습니다.
1: 듣고 그냥 감사 편지라도 보내면 고마운데 거기다가 돈까지 보냈는데 그 여자 이름이 막 캐나다 이름으로 세업이야. 뭐 그렇게 해서 보냈더라고. 남편 이름도 영어 이름이 있는데 앞으로 캐나다에서 크게 성공하기를 기도해 드릴게요.
0: 네, 참 감사한 마음 전하면서 저희도 더 좋은 방송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목사님 안녕하세요. 극동방송을 듣는데 이 말씀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 안에 실력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능력은 구해도 사랑을 구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없어질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다른 이들을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들으면 희망을 샘솟듯이 받습니다. 이웃 북한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하며 늘 은혜로운 방송 감사합니다. 참 이런 사연을 들으면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이 신날 거예요.
0: 맞습니다. 사연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 또 좋은 휴가 때가 되기를 기도할게요.
1: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서머 스페셜 첫 주로 함께했는데요. 앞으로 무더운 여름을 보내실 청취자 여러분께 목사님 격려의 한 말씀 해주세요.
1: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청취자 여러분들 몸 건강하시고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창원국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입니다. 창원국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은 경남, 창원 등 국내에서 해외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으로 전하고 있어요. 지난 여름 수원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나라사랑음악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1: 은혜와 감동이 넘쳤던 그 현장에서의 경험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찬양사역을 함께 이어갈 신입단원을 찾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인 어린이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요.

신입단원 지원을 원하는 친구들은 샵 0981, 우물정 0981로 합창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055-269-9810, 055-269-9810 창원극동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함께 찬양하며 꿈을 꿀 많은 어린이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4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4일 화요일 진교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6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삼천포교회,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7월 28일 화요일

아메욥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경남 서지방주관 평신도 부흥회가 7월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충무중앙교회에서 이기용 총회장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6591-059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산천군 기독교연합회 주관 곽선희 목사님 초청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7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산청읍 중앙로에 위치한 산청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010-9426-054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 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창원 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교통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고백. 살람 한 주간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의 이기양 목사입니다. 사람의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사람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밀한 것을 다 보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잘 관리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정치와 경제 또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흐름의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평안을 주지 못하고 미래를 책임져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 생각해 보면서 믿음의 끝을 염합니다. 아마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도 하나님 옆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끝을 염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미석의 보랍니다. 내 주의 은혜 간가로.

아멘.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웃깃을 여미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소유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이 기뻐할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고, 답변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의리의 근본이요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기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다스리고, 또 우리들의 삶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바르고 또 성실하고 정직하고 덕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늘 주의 말씀 안에서 분별력있고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말씀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되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주 구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부릅니다. Jesus, love me.

천사들의 목소리 같습니다. 우리 강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불렀던 Jesus Love Me, 예수 사랑하심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그 목요일 날 청송에 있는 뭐 교도소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에 예배에 참석한 그리 형제들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릴 텐데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들으시고 마음에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은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말씀대로 해주신 대로 그 약속,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고요. 두 번째로,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대로 상급을 주심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 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위를 보시고 상급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삶을 사는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상급을 주심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 누구나 죽고 죽은 후에는 어떤 사람은 천국,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 갈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죽어 지옥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사람은 죽고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면 믿음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하자 어떤 한 수용자가, 아버지 제재 용서해 주세요,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소리가 크니까 다른 수용자들이 보면서 눈치를 주면서, 야 조용히야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이랬습니다. 그만 냅둬라. 그분이 이 세 가지 질문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 언니 형제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께서 내 행위대로 상급을 주시고 내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 가는다는 그 사실을 믿고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사모하느냐, 나는 저 형제님이 복되다고 봅니다 라고 했더니 어떤 형제는 그냥 훌쩍훌쩍 울더라고요.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상급을 주신 하나님을 의존합니까? 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수가 부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우리는 늘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내 행위를 지켜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이 땅에서 언제 생명이 끝나는 순간인지 모르지만 죽어 천국 간다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 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하고 내가 그로 인해 상처를 입고 아프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구하고 정말 상실하고 인격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그를 십자가 보혈로 바라보면서 그가 나에게 주었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기 위해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해 봅니다. 저는 교정사고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범죄의 늪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들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 많이 봅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 아픕니다. 아버지요, 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믿음의 반석에 서서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지금 영적으로 사사기 시대를 합니다. 전부 다 자기 소견대로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요, 그것이 은혜라고 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고 영원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강성욱 후보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지금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에 천국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품고 그들에게 천국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간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삶의 내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이 이런 삶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봅니다. 그 똥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 배자철이 부릅니다. 나 주위에 살리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 건강 조심하세요.

7월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찬양 또한 걸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찬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숲벽 치시며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뿐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FEBC 지금까지 찬양 또한 걸음의 김연경 집사였습니다. 말씀으로 한 걸음, 찬양으로 한 걸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골로새서 1장은 말씀하십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기울어지지 않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복음의 열매가 가득한 것이겠죠.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찬양이 우리 믿음의 열매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소원하면서요. 첫 찬양 성령의 열매 안산시립합창단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은 즐거운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날마다 노래 부르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많이 자라가고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조수아의 찬양이었습니다. 다음 준비한 찬양은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트루바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어떤 그릇에 담겨 있든지 김선희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내 삶의 이유라 남궁성욱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힘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 이름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클래식 과여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이 흐르는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 준비한 찬양은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노래한 곡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르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생기신 성령님으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처럼 다시 놀라운 생명력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당당한 군사로 힘차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른 뼈들 이화 제목화의 찬양으로 띄워드립니다.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찬양은 그 이름 예수 김동섭의 찬양 띄워드립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비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힘겹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요, 우리의 어떠한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에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선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심을 믿으면서요,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에 힘쓰고 말씀에 순종하길 힘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흥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방송입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건70년 경남산십년 FM98.1 메가헤르츠 진주 FM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인간이 가진 오감 가운데서도 맛을 보는 미각이야말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감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과 삶의 여러 모습들을 맛으로 표현하는 재주를 갖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쓴맛, 단맛 다 본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힘든 일을 만나면 죽을 맛이야 라고도 하죠. 또 너무나 행복한 순간을 가리켜 꿀맛 같다고 합니다. 남이 안 되기를 바라는데 그 바람이 현실로 나타나면 깨소금 맛이다 라고도 하죠. 신혼의 단꿈을 꾸는 가정에게도 깨소금 맛처럼 고소하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삶 속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맛에 대한 기억들을 현실에 적용시켜서 우리에게 쉽게 그 상태를 이해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공감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 맛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한편으로는 신앙생활이 맛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일찍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희망의 구원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의 고소함과 달콤함이 주는 이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넉넉하게 참을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면 다 잊혀질 것이라는 그런 꿈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맛이라도 그 맛을 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맛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0: 사람들의 말씀이죠. 신앙생활도 믿음에도 맛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이 신앙생활의 맛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1: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0: 첫 번째 띄워드릴 찬송은 시와 그림의 찬송입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이어서 들으신 찬송은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손영진님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신앙 생활의 맛에 관해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교회에 다녀서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맛깔나게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한 신앙 생활을 그저 그렇게 맛없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다녀도 재미있다는 일이 없다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교회 다니는 진정한 맛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의미와 목적을 갖고 있죠. 모든 예배에, 모든 모임에 맛을 제대로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사랑을 맛보시기 원하십니까?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싶지는 않으신지요? 기도 응답의 기쁨을 체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교회에서 맛보아야 할 여러 가지 맛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하려 합니다. 찬양 나누시고 계속 말씀 나눌까요? 은혜로운 영어 찬송 음반 중에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들으시겠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찬송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찬송과 365 앨범 중에서 이어 들으셨습니다. 믿음 생활의 맛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셨습니다. 신앙 생활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 믿음 생활의 맛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로는 말씀의 맛입니다. 은혜로 말씀이 채워진 사람들에게 말씀은 꿀보다 더 달콤한 맛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먹고 싶지 않은 음식 억지로 먹는 기분으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억지로 한다면 설교 말씀이 자꾸 마음에 거부 반응이 들어서 체하게 된다든지 아무 느낌과 감동 없이 쓴맛밖에 느끼지 못할 겁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말씀의 맛을 보기 위해 애쓰십시오. 어떤 말씀의 맛을 보고 사십니까? 다윗은 시편 119편 103절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솔로몬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잠언서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에스겔 선지자는 3장 3절에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게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던 작은 사건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기 위해 좁은 집안에 가득 들어찼습니다. 자리가 비좁자 창틀에도 걸떠앉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때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의 기록이죠. 여기서 유두고라는 청년은 말씀의 맛을 아직 모르기에 말씀 듣는 시간 참으로 지루했을 것입니다. 그는 억지로 말씀을 듣다가 그만 졸게 되고 졸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되죠. 물론 바울사도가 그를 다시 살려 일으켰지만 말이죠.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배 중에 선포되는 설교가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어 은혜가 되어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맛, 말씀의 맛의 회복이죠.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이정림님의 목소리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좋은 나라 사람들의 아카펠라 찬송으로 이어 들으셨습니다. 믿음 생활에 말씀의 맛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 기도의 맛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에는 기도의 맛을 톡톡히 본 사람들의 이야기로 엮여져 있습니다. 기도의 용사 엘리야는 혼자 기도함으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고 오지 않던 비가 내리며 이방신들의 제사장을 땅에서 없애는 놀라운 기도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아들이 없음을 한탄하며 성전에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한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지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기도하여 얻은 결과지요. 죽음을 눈앞에 둔 히스기야 왕은 눈물로 기도한 결과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게 되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한 생명 연장의 확신도 받게 됩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성전을 향한 창을 열어 하루에 세 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했던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 속에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 기적을 낳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게 했죠.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했습니다. 성경은 기도 행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의 기적과 기도의 열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의 맛을 안다는 것은 승리의 신앙 생활을 이끄는 좋은 힘이 됩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이어진 찬송은 이광희님의 음성으로 들으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어 들으셨습니다. 믿음 생활의 맛, 말씀의 맛과 기도의 맛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실천에 대하여. 소위 성도의 실천은 소금의 맛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능력을 얻지요. 그리고는

주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너희들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했죠. 소금은 부대 탓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그저 녹아지고 껴안아서 이웃을 살맛나게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서 실천하며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열매 맺을 때 그것이 세상을 향한 소금이 되고 또한 필요한 인물이 됩니다. 이러한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또한 그 맛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죠. 이로써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세 번째 맛이 되겠습니다. 최미희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찬송 빛과 소금입니다.

이어서 들으신 찬송은 다윗과 요나단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들으셨습니다. 믿음 생활의 세 가지 맛, 말씀의 맛, 기도의 맛, 또한 말씀과 기도를 통한 실천의 맛에 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느꼈던 그 은혜의 맛을 부디 상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모든 은사와 사랑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은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다는 말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디 세상의 달콤한 맛에 길들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맛, 거룩한 믿음의 맛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맛을 잊지 말고 평생토록 주 안에서 바르고 행복하게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주님의 주시는 귀한 생명물을 날마다 만나게 드심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이무아님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죠.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 만나

0: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제임스 그린의 내가 만약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 책 가운데 한 구절을 소개할게요. 내가 평생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세상 누구도 내일을 기약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시간이란 한 번 가버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선물과도 같다. 지금 하고 싶은 일을 자꾸 뒤로 미루는 사람에게 인생의 선물은 없다. 이런 구절인데요. 가슴 아픈 에피소드가 생각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해외여행을 미루는 부부 이야기가 있었어요. 몇 년의 세월을 바쁘다고 그렇게 보내다 큰 결심을 해서 드디어 비행기 표를 예매하는데 출발 3주 전에 아내가 쓰러지고 말기암 판정을 받습니다. 결국 아내는 천국으로 갔고 남편은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고 싶은 일, 해야 될 일을 막연한 미래로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결심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일이라도 선행을 베푸는 것,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 미룰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출발합니다.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자주 놓이는 경우

경험을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에 의해 자신을 건지고 구원할 이가 없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는 상황이 아무리 막막하고 답답해도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시편 54편 1절에서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구원해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그는 골리앗을 상대할 때도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그분의 크신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본문에서 주의 이름은 그가 골리앗을 칠 때 말했던 이름과 동일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이는 여호와 이름의 본성과 속성을 요약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달라고 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구원해달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심으로써 구원해달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현현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는 5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에 포함할 수 있는 주의 성실하심을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 나타내시는 성품으로 이 역시 하나님 자신의 현현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성실하심을 나타내시는 것 역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과 기대로 다윗은 주의 이름에 연결해서 자신을 주의 힘으로 변호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시편 85편 12절 말씀이에요. 시간이 정말 부지런히 지나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 읽기, 기도 생활 좀 더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원치하게 my desire, that will I seek.
1: 나의 오직 하나의 갈망은 주님을 송축하는 것.
0: That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1: 그리고 내가 온 종일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드립니다.
8: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바다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가 참 많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내 삶의 목적지는 어딜까? 고민하며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 곁에는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말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일까요? 가장 먼저 그분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그저 오래전 역사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나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사건이었음을 가슴 깊이 새겨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지요.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 여기서 멈추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는 데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이죠. 마치 조각가가 거친 돌덩이를 다 다듬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일상의 선택들을 다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나의 고집이 조금 꺾이고 누군가를 향한 미움 대신 용서의 마음이 피어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손길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하루 내 삶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맡겨보시는 건 어떠세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는 가장 우리답게 그리고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반짝반짝반짝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네, 찬양 세 곡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히스플랜의 너는 꽃이야, 러빔의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리의 예수 닮기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늘아버지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지요.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주 귀한 보석을 화려한 보석함에 담아서 선물을 해줬는데 아들은 그 함을 열어서 보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겉에 화려한 보석함이 마음에 들어서 그것만 가지고 자랑하고 이렇게 보내다가 시간이 지나서 아유, 처음에 이뻤는데 더 이상 이쁘지 않아 하고 구석에 던져준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아직 보석 안 열어봤어요. 보석함만 보고 그런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신 성령님을 주셨는데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그냥 그 현상들만 보면서 기뻐하고 자랑하고 그런다면 진정한 선물이신 성령님은 뒷전이 되는 것이겠죠. 시간이 지나서 아들이 우연히 보석함을 열었을 때 반짝반짝 빛나는 이 보석함 겉모습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진귀한 보물을 발견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요,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참 보물이신 성령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김상진의 소중한 보물, 예라모십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홍지승의 보물.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김상진의 소중한 봄을, 예람오십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홍지승의 봄을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국의 정치가인 윌리엄 윌버포스는 회심 이후에 자신의 명예로운 정치 경력을 다 버리고 노예제 폐지라는 험난한 길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윌버포스에게 야 그건 정치적으로 자살행위야 하지마 라면서 말렸지만 윌버포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보여주신 약자에 대한 긍휼이라는 형상을 자기 삶의 목표로 삼으며 달려가기 시작했고 18년간의 노력 끝에 노예 매매 폐지법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22년에서 23년의 노력으로 세상을 떠나기 불과 사흘 전에 노예 해방 법령을 통과시키는 소식을 듣고 생을 마감한 그런 인물이죠. 그렇게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인내를 구하면서 자신의 뜻을 꺾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데요. 윌버포스는 개인의 성공이 아닌 그리스도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윌버포스에게 단순히 능력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불의한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거룩한 동력을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있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정다은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김광현의 심장의 노래, 소리보기에 예수의 심장.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정다은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김광현의 심장의 노래, 소리보기에 예수의 심장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예 무역상이었던 존 뉴턴은 평생을 죄악 속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밤 대서양 한가운데서 거대한 폭풍을 만난 그는 배가 침몰할 위기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비참한 실체를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뉴턴이 짓밟았던 수많은 영혼, 노예들을 가지고 막 짓밟았던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이후로 뉴턴은 노예 무역을 그만두고 목회자가 되었는데요. 평생 자신이 비참한 죄인임을 잊지 않고 살았던 뉴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남은 생애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 바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뉴턴이 작사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한 인간의 내면을 뒤흔들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증거와 같은 찬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런 생생한 증인들이 다 되시길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찬송가 밴드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니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네, 두 곡의 찬을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찬송가 밴드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니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나치 수용소에 갇혔던 코리텐붐은 그 지옥 같은 현장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수용소의 끔찍한 환경 속에서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힐 뻔했지만 그럴 때 오히려 성령님께 간절히 매달렸고 성령님께서는 원수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셨던 저들을 용서하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빚어 가셨다는 것이죠. 전쟁이 끝난 후에 코리는 자신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나치 간수를 직접 찾아가 용서의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사실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오직 성령님께서 코리의 내면에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실제가 되게 하셨고 그녀의 삶 전체를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의 형상으로 조각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정신호의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띄워드립니다.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주화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썸머 스페셜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아들과의 일화를 들려주셨는데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 5살 정도 됐을 때 어렸을 적 일입니다. 아이가 과자가 너무 먹고 싶다고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살던 곳은 슈퍼마켓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외진 곳이었대요.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저 멀리 마트까지 다녀와서 큰 과자 봉지를 사주셨다고 합니다.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과자를 받았지만 이번엔 봉지를 잘 뜯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아빠에게 봉지를 열어달라며 내밀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당연히 봉지를 뜯어서 아이에게 건넸죠. 목사님은 과자를 먹는 아들을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아빠도 하나만 줄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걸요. 아들은 두 손으로 봉지 입구를 꽉 움켜쥐더니 등 뒤로 과자 봉지를 숨기며 목사님을 외면했다고 합니다. 물론 어린아기의 행동이니 귀엽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빠가 과자를 사다 주고 봉지를 뜯어주기까지 했는데 목사님께서는 좀 서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겠구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시편 18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받을 복보다, 받을 기도의 응답보다 그 너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얼굴을 먼저 바라보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시간,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김명식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어서 기프티드의 찬양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렇게 두 곡을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된 분들은 아무래도 나에게 위로 주시는 하나님,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갈수록 성숙해지면서 주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해주시는 분이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그 자체를 사랑하고 경배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지요. 이 시간 주님 그 자체가 우리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또 우리의 전부라는 그런 고백이 일상 속에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레이스 투 유, 여름을 맞아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멘트를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꽉 채워서 들려드리는데요. 흐르는 찬양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한다 고백하는 찬양들로 엮어드렸습니다. The Love of Go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셀라의 찬송가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어제 생긴 밴드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팀 로고십의 곡이었어요. 탕자의 고백. 사랑합니다 예수님이라고 반복되는 후렴구가 인상적이죠. 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 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서머 스페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멘트나 코너를 많이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쭉 연결해서 들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흐르는 찬양 귀로만 듣지 마시고요.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이니까 흐르는 찬양을 나의 고백 삼아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신청 찬양 있는 분은 문자로 참여해 주세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이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과 함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함께 했고요. 이어서 Name of Jesus 메들리, 다마리스의 영어 찬송 메들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함께 하시면서 깊어가는 밤에 주님과의 교제도 더 깊어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 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며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강신연의 달빛 가스펠 주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썸머 스페셜 오늘도 시작합니다. 오늘 첫 찬양은요,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지존하신 주님 앞에 들려드렸습니다. 전하세 예수 7집에 수록된 곡입니다. 어제 썸머 스페셜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예배 찬양들도 좀 마찬가지로 좀 저희들이 처음에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찬양들을 좀 소개하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이죠. 올레션스 찬양, 경배와 찬양에 지존하신 주님 앞에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들어도 참 은혜롭네요. 강준의 썸머 스페셜,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 주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예배 찬양들로, 그리고 예배팀들이 발매한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오늘도 저의 멘트와 이야기들보다는 찬양들로 가득 채워드립니다.

찬미워십의 의존 재건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고요. 잔치공동체의 다시 밤이 없겠고, 그리고 방금 선 찬양은 홀림패트의 찬양아리였습니다. 예배 찬양 실황을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듣고 다녔던 것 같아요. 카세트에 아까 처음 들려드렸던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곡을 제 카세트로 이렇게 들으면서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찬양들을 이렇게 딱

들었을 때에 그 학교에 가는 제가 학교를 좀 오래 가야 됐었거든요. 버스를 타고 그 길이 지금 보면 예배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려서 뭐 예배다 뭐다 이런 거를 자세하게 알기보다는 찬양이 좋았고 그래서 듣고 다녔었는데 예배 찬양들은 정말로 그 찬양을 들음으로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이 예배 현장으로 바뀌는 경험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하실 겁니다. 아, 강준영의 달빛 가스펠 주일 순서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썸머 스페셜로 또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계속해서 찬양 이어갈까요? 피아워십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그리고 제이어스의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김윤진의 바라옵니다까지 세 곡의 찬양 듣고 올게요.

피아50의 나는 일어섭니다. 제이어스의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김윤진의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랑. 세 곡의 찬양 듣고 오셨습니다. 휴가 얘기를 어제부터 하고 있는데요. 휴가 가시면 예배 어떻게 하세요? 물론 이제 대부분은 주일을 피해서 휴가를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근데 또 직장인들은 주일을 껴서 휴가를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가족끼리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현지에 있는 교회를 찾는다든지 하는데, 저는 지금은 아닌데요. 혼자 여행 다니고 그럴 때는 그냥 정말 그 동네에 있는 교회를 뭐 이렇게 골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갔던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이제 좀 시골 교회들이 되겠죠. 그러면은 막 낯선 이제 외지인을 막 환영하시고 막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그 전까지 익숙했던 어떤 그 우리 그왜 모교회라 그러잖아요. 내가 늘 다녔던 교회랑 다른 환경에 낯설지만 되게 좀 신선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를 끄는 거는 그 시골 교회들은 지금은 더 심하지만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권사님,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예배드리는 거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청년 같은 뜨거움은 없죠.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고 그렇지만, 그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오랫동안 이곳에서 기도하셨을까.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 교제? 그것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정말, 뭐랄까, 우리가 늘 들었던 화려한 음악이 아니라 피아노 반주에, 그리고 몇명안 되는 성가대 찬양에, 많은 어르신들의 찬송가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오히려 감동이 됐던 기억들이 있네요. 여러분들 꼭 휴가지에서도 주일 예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부흥 2000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참 이 배경의 소리도 전 너무 좋거든요. 네. 아주 단순한 멜로디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자라는 이 찬양이 이 고백이 하나님이 그 고백만으로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흩어져 있어도 주님 안에서 한 자녀이고 또 한 교회인 것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 주일 순서 이제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달빛 가스펠은 당분간 극동방송과 함께 썸머 스페셜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썸머 스페셜로 찾아올 거고요. 보다 많은 찬양들, 좋은 곡들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 되시고요. 그리고 이 여름 찬양으로, 말씀으로 또 승리하시는 여름이 되기를 간절히 또 바라봅니다. 저는 인사드리고 물러갈게요. 오늘 마지막 찬양은 워시퍼스의 찬양 준비해놨습니다. 나의 바라는 한 가지 고백, 이 찬양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성경섭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세상의 소음은 잠시 멈추고 오직 주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누군가의 평가, 세상의 뉴스, 그리고 때로는 나를 짓누르는 걱정의 소리까지. 네, 하지만요, 주일은 그 모든 소리를 뒤로하고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날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가시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주님만 들리는 시간.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잠재우고 가장 낮고 고요한 자리에서 주님의 숨소리를 듣습니다. 내 아픔보다 깊은 주님의 사랑, 내 고민보다 넓은 주님의 계획이 오늘 이 예배의 현장에서 파도처럼 나를 덮어주니 나는 다시 주님

품에 안긴 어린아이가 됩니다. 네, 주님만 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다른 것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들으시는 여러분 또 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네,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되 내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 가족들과 그 짐승 떼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지금 고센 땅에 있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이때 그가 자기 형제들 중 다섯 사람을 가려내어 바로 앞에 세우니 바로가 그의 형제들에게 그대들이 생업이 무엇이뇨 하고 물었다. 이에 그들이 바로를 향해 당신의 종들은 가축을 넓어는 목자들이며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이 모두 그러합니다 라고 답하였다. 또 그들이 바로에게 가나안 땅에 기근이 극심하여 당신의 종들이 양들을 먹일 초원이 모두 사라졌으므로 이 땅에서 머물고자 들어왔사오니 이제 부디 당신의 종들이 고센 땅에 구하게 하소서라고 아뢰었다. 그러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기를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 왔은즉 애굽 땅이 그대들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의 가장 좋은 곳에서 살게 하되 고센 땅에서 살게 하고 그대가 그들 가운데 능력을 갖춘 사람을 알면 그들로 나의 가축들을 돌보는 자들이 우두머리로 삼으라 하고 말하였다. 그 후에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 야곱을 안으로 모셔 바로 앞에 세웠다. 야곱이 바로를 위해 복을 빈 후에 바로가 야곱에게 그대의 살아누린 세월이 얼마나 되시오 하고 물으니 야곱이 바로에게 나의 장막에서 머문 세월이 130해이나 나의 살아누린 세월은 짧고 사나운 날들이며 나의 선조들이 그들이 장막에 머물며 살아누린 세월에 미치지 못합니다 라고 답하였다. 다시 야곱이 바로를 위해 복을 빌고서 바로 앞에서 물러났다. 이에 요셉은 바로가 명한 바대로 자기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애굽 땅에서 한 소유지를 주되 그 땅에서 가장 좋은 람셋을 그들에게 소유지로 주었다.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돌보되 자기 아버지의 온 집을 먹였고 어린 아이들이 입에 들어갈 떡까지 나누어 주었다. 기근이 더욱 혹독해지자 마침내 온 땅의 량식이 사라졌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모두 기근으로 황폐해졌다. 이에 요셉은 사람들이 사가는 곡물이 대가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은을 모조리 거두어 두려 그것을 바로의 궁에 들여 놓았다. 마침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서 운이 동나니 모든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게로 와서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시오 운이 동이 났으나 이제 우리가 당신 앞에서 죽어야 하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요셉은 너희 운이 동났으니 너희가 너희의 짐승을 내면 너희 짐승의 대가로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겠노라 하고 답하였다. 이에 그들이 자기들이 짐승을 요셉에게로 끌고 오니 요셉이 말이나 양이나 소나 나귀 등을 받고 그 대가로 그들에게 량식을 주되 그 해 동안 그들과 모든 가축이 먹을 거리를 주었다. 그 해가 지나고 이듬해가 되자 그들이 요셉에게 와서 말하였다.

내가 내 주 앞에 감출 수 없는 바 주께 가져올 운이나 짐승이 모두 통났으니 이제 우리 의 몸과 땅 말고는 우리 주 앞에 가져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땅이 당신이 눈앞에서 죽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와 우리의 땅을 먹을거리로 사십시오. 우리와 우리의 땅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씨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땅도 황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요셉이 애굽 온 땅을 바로의 소유로 사들였으니 이는 기근이 그들에게 너무나 혹독함으로 모든 애굽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모든 땅들이 바로의 소유가 되었다. 요셉이 애굽의 한 경계에서부터 다른 경계의 백성들을 이 성읍 저 성읍으로 옮겼다. 오직 제사장들의 땅은 그가 사들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제사장들이 바로에게서 지정받은 소유지를 가지고 있었고 바로가 그들에게 정해준 녹으로 살았으므로 자기들이 땅을 팔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요셉이 백성에게 분부하였다. 보라, 나는 오늘 너희와 너희 밭을 바로의 소유로 사들였다. 여기에 너희를 위한 씨앗이 있으니 너희는 땅에 뿌리라. 그리고 곡식을 거둘 때 5분의 1을 바로에게 드리고 나머지 5분의 4는 너희가 가지고서 밭의 뿌릴 씨로 사용하고 또 너희 자신과 너희 집안과 너희 자녀들이 먹을 거리로 삼으라. 그러자 그들은 당신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였으니 우리로 우리 주의 눈앞에 은총을 입게 하소서. 우리는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에 요셉이 오늘날까지 애굽에서 시행되는 토지법을 세웠으니 곧 소출이 5분의 1이 바로에게 속한다는 것이었다. 바로의 것이 되지 않은 것은 오직 제사장들이 토지뿐이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땅 곧 고센 땅에 거주하되 그 땅에서 소유지를 얻으니 그들이 매우 많이 불어나고 늘어났다.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회를 살았는데 야곱의 날들 곧 그가 살아 누린 세월은 147년이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다가오자 그가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 당부하였다.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너는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내게 인자와 성실을 베풀 것을 약속하라. 부디 너는 나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눕게 할 것이며 나를 애굽에서 메고 가서 조상들이 묻힌 곳에 나를 묻으라. 이에 요셉이 내가 당신이 분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야곱이 그에게 너는 맹세하라 하고 말하니 요셉이 그에게 맹세하였고 이스라엘이 그 침상 무리에서 경배하였다. 지금까지 창세기 제47장 3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거의 됐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한마디 행동 하나 우리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 사랑이 느껴졌어요. 야, 저 대한민국 저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이 말씀이 뭐인데 이 땅에 와서 목숨을 걸고 우리한테 전할까. 하루 이틀 지나면서 풀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만 믿으면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생한다는 길이 안 보였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가려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루하루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울면서 찬양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의 삶이었고 나의 기도였습니다.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한 글자 한 글자가 나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정말

저 땅에서 복음이라는 조차, 하나님이란 조차 모른 채 알지도 못하지만 죄를 지어왔고, 내가 아파도 아픔을 헤아릴 수 없고 위로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고 제가 기도를 했던 건데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다칠 수밖에 없고 굳어질 수밖에 없고 차가워질 수밖에 없는 그들이 마음이더라고요. 마음에 와닿았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500장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저 북한 땅 죽어가는 저 땅에 누가 가랴? 생명줄 건져라. 펑펑 울었습니다. 나의 마음에 저 북한 땅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라게 되어서 어느 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계속 기도 자리에 어느 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지금 기도 시간이 아닙니다. 안 갈게요. 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그 자리에 앉혀주시더라고요. 끌려갔죠. 그래서 끌려서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 그냥 중얼중얼 했는데 한 20분 되니까 하나님이 성령님 나한테 부어주셔서 눈물의 기도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곳에 다시 와서 교회를 세워라. 하나님, 난 아직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성경을 잘 모릅니다. 나는 이거를 할수 있는 사람이 안 됩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분을 이곳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와 같은 아이들이 이 중국 땅에 있다. 그러니까 네가 와서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거를 마음에 받았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계속 앉을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이 기도를 시켜주셨고 눈물로 기도하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3개월이 되어서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오기 전에 제가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오늘 이 꿈에 저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서원을 매일 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직접 꿈속에서 오셨습니다. 얘야, 내가 이제부터 말하는 거를 네가 따라해라. 근데 이렇게 철없는 이 아이가 아니에요. 나는 따라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 말씀이 구약에 있어요? 신약에 있어요? 나는 꼭 성경책에서 나는 받고 싶어요. 막 이랬어요. 아니야,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말을 해. 아니에요, 싫어요. 막 이랬어요. 다음 날에 하나님이 또 꿈에 찾아오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얘야,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7절 말씀 봐라. 말씀하시더라고요. 봤더니 말씀이 38번째 그 병든 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이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선교사님한테 막 달려가서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어제 하나님이 꿈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선교사님이 응답 받아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게 됐고 저는 말씀이 갈급했어요. 그큰 나라에서 대한민국까지 오려면 기차도 타고 버스도 타고 여관에서도 자기도 하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꿈속에서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얘야,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평안할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막 가는데 쿤밍 쪽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일행이 있었는데요. 일행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해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가자. 그래서 우리가 교대적으로 계속 기도하며 갔어요. 스타렛을 타고 가는데 군대들이 정을 메고 차단봉을 다 가려 있는 곳을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신분증이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차문을 열고 신분증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중국말을 할줄 알았지만 말을 안 했어요. 그때 기도를 했죠. 근데 그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나의 입술에는 하나님, 하나님 이 소리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간절하게 찾게 되더라고요. 더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소리도 안 나가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하나님 하고 이 소리를 외쳤어요. 군대들이 주민등록증을 내라고 하는데 없으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언니가 중국에서 2년 정도 산 언니가 있었는데 중국말이 매우 서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야. 근데 우리 지금 장사하러 가는데 우리 빨리 가야 되니까 문 닫어 하고 스타렉스 문을 쾅 하고 닫았어요. 빨리 가자 하고 그 운전수 보고 말해서 달렸어요. 뒤로 돌아서 창문을 내다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군인들이 총을 메고 있었는데도요, 지나가는 동안 총을 딱 메고 우리 없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 딱서 있는 거예요. 따라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 따라왔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다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험을 하고 태국으로 오는 기간에 우리는 10시간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태국을 도착했어요. 우리가 도착한 거는 경찰서예요. 경찰서에서 우리를 이끌고 간 것이 감옥이었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서도 단한 번도 감옥에 생각도 못 해보고 들어가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나에게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정말 북한에 못 사는 나라. 저 나라에서 온 것이 죄구나. 그렇게 저희들은 21일 만에 대한민국을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도착해서 하나원이라는 곳에 2개월 반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매일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대한민국 나가면 신학교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데 내 동족들, 같이 넘어온 고향 여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말씀이 없습니다.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했던 기도가 3개월, 6개월 이렇게 9개월 동안을 쌓였어요, 제가. 그렇게 쌓였지만 하나원에 와서 2개월 되니까 마음이 싹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39인데 이 나이에 내가 뭐 학교예요? 돈을 많이 벌게요. 그래서 돈으로 하나님을 섬길게요. 이런 마음이 싹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일을 하자고 보니까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 곳은 건설 노가다 현장이었습니다. 한해 뒤에 저에게는 돈이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빚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계속 마음이 아팠어요. 와, 하나님이 이 길이 아니라고 칠것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이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죠. 그때 다시 돌아봤죠. 처음으로 만나서 하나님이 기도시켰던,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셨던 그 땅으로 있고 기도도 안 하고 세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공동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가서 회복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먹고 살겠습니다 하고 내려놨더니 어디로 불러주셨냐면 총신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사람들을 통해서 총신대를 이끌었어요. 그때 제가 할수 있는 건 아멘, 가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문제는 등록비였어요. 등록비를 낼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마지막 등록금 마무리하는 날인데 학교에서도 조급해서 계속 문자하고 전화가 빨리 등록금 내세요. 이 등록금 안 내면 탈락인 거예요. 오후 4시면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오후 2시에 정말 도도 아니고 덜도 아니게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모든 것이 은혜였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저 굶주려 가는 저 북한 땅, 그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 땅을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기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지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먹을 것이 없어 탈북해 나온 저 중국 땅의 여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탈북해 나온 탈북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유는 단지 예배당에 나오기 위함이 아닌 것 여러분 모두 잘 아시고 계실 텐데요. 일주일 동안 세상의 흙먼지를 뒤집어 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씻어내고 다시 새 생명을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언제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혹시요, 지금까지 아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스스로를 탓하며 살아오시진 않았나요? 그렇다면 이제 그 마음을 멈추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나는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주님의 가장 귀한 걸작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십니다. 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듬뿍 받아 누리시고요.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라고 소망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76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신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사무엘 베케트의 대표 희곡 중에선 승부의 종말이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지구가 배경인 희곡인데요. 쓰레기로 가득 찬 집안에 유일하게 생존자 몇 명이 남아있지만

하지만 이들에게 희망은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집 밖은 온통 사막으로 뒤덮여서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죠. 이런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가만히 누워 죽기를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품고 바깥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아무 상관없이 쓰레기통 안에서 숨어 사는 사람도 있었죠. 등장인물들은 연극 내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다가 결국엔 막을 내립니다. 떠난 사람도 남은 사람도 외면한 사람도 결국은 이미 끝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죠. 인생은 끝난 게임처럼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으로 베케트가 썼다는 희곡인데요. 연극 내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대사로 종종 등장합니다.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르케고르도 이런 비슷한 의미로 인생을 물가에 던진 돌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유유히 나라도 가고 물가에 파동도 일으키지만 이내 조용히 가라앉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인생이기 때문이라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에 놀라운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닌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도 그 영원한 소망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사역자 조수아 씨였고요.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서울 바합창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곧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당신을 알고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소망을 붙들길 원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결코 변치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영원한 소망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생명의 길목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변화의 역사, 갑자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7장 35절이지요. 그의 귀가 열리고 해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변화는 즉시 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역사는 순간적이고 즉흥적이죠. 예수만 믿으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술 먹던 사람들이 끊어야 되지. 담배 피던 사람도 끊어야 되지. 마약을 먹던 사람도 끊어야 되지.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고 불신이 믿음으로 변하고 구두쇠가 주는 자로 변화가 있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는지 아느냐?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라. 내가 무슨 열매를 맺느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힘든 사람 사랑해주고, 굶는 사람 먹을 거 주고, 이런 열매로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회개하고 영접하는 순간 나는 구원받고 그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죠. 로마서 10장 13절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씨, 김 씨, 박 씨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혀가 풀렸다고 그랬어요.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의 혀가 갈라짐 같이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가 다 해결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3대 성악가인 호세 카레스라고 하는 사람, 41살 때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세계적인 위대한 성악가가 잃게 된 것을 모두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호세 카레스는 성경의 히스기야의 왕을 문득 떠올랐다고 하죠. 히스기야가 병 걸려 죽게 됐어요.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15년 생명을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 병을 낫게 해주시오. 저의 생명을 조금만 더 허락해 주소서. 남은 삶을 통해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 일에 제가 주님의 영광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호세의 카레스의 병을 고쳐주셨죠. 적당한 골수를 찾아 이식을 받았고 화학치료에 부작용도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카레스는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백혈병 재단을 세우고 공연의 수익의 절반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병이 생길 때도 또 병이 나을 때도 그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치유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나누었던 호세 카레라스의 찬송,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이성악가의 찬양을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주변에 나눌 수 있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조금 전 올려드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이번에는 우리말 찬송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0: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다니엘 9장 5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우리는 범죄하고 불의를 행하였으며 사악하게 초신하고 반역하며 당신의 계명과 규례에서 빗나갔습니다. 다니엘 9장 5절의 말씀.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법도와 규례를 떠나 범죄하고 패역하며 행악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념 갈등과 분단 속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중화하며 피 흘리게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통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이루려 했던 교만과 불신앙의 죄를 회개합니다. 한국교회 초기 지도자들이 가졌던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을 잘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이 민족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한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1: 사람의 생각과 방법, 그 계획을 뛰어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주님의 공의와 사랑과 완전한 은혜 가운데 남과 북 가운데도 복음 통일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북한이 고향인 자매님의 기도로 함께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가족 여러분, 믿음의 고백인 아멘이라는 화답으로 함께 해주셨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일평생 가는 길목마다 하나님께서 잔잔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오늘도 그 평안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녘 주님과 동행하시길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 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 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 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걷는 모든 길을,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한숨을,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선 알고 계십니다. 당장은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고 이유를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고 구할 때 하나님께선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불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되어 순금이 만들어지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연단을 통해 더욱 굳건하게 나아가는 그렇게 바로 서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정금같이 나오는 순금같이 되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렇게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제사장의 국가가 되는 한반도 땅을 그리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 북녘에 있는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전하는 딸 김은희 자매의 편지 바로 함께합니다.
1: 사랑하는 어머니께 오늘도 그리운 마음으로 어머니를 불러봅니다. 형제들 중에 가장 아픈 손가락으로 언제나 마음만 있으시고 걱정해 주시던 어머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려옵니다. 남편이 핍박으로 가정을 떠나 중국으로 올 때 저는 차마 어머니를 찾아뵙고 인사 한마디 드리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아픔을 드릴까 두려웠고 이 기약 없는

길이 무사할지 또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몰라 그 선택 앞에서 홀로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다면 아마 저희 아기를 막아놨었을 것입니다. 어디에도 마음 편히 머물 곳 없던 그때 떠날 결심을 하면서 어머니께는 그저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소식 한장 전하지 못한 채 눈물과 그리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제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고통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맸던 저에게 하나님은 마치 오아시스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이제야 제가 우지할 것 저희 참된 주인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일 우리가 다시 만난 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또 어둠 속에서 거대한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의 모든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오늘 이렇게 어머니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의 아픈 마음을 아시고 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은 정녕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님께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만날 그날을 그리며 어머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엄마와 나눌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꿈결에도 보고픈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전하는 오늘의 편지, 김은희의 자매의 편지 함께 하셨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사랑하는 국조선 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요샘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근거로 소망을 굳게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의 핵심 주제는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 성도는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특권을 얻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로,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휘장, 곧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 열린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휘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하나님의 집, 곧 교회를

다스리시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예배 행위를 넘어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또한 약속하신 주님은 신실하심으로 성도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장차 완성될 구원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성도는 서로를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이는 구원이 개인적인 영역에서만 머물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모이기를 그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 자주 모여 예배하고 서로를 격려해야 하는 거죠. 공동체 예배와 교제는 신앙 성숙의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권면은 당시 수신자들이 겪던 박해와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 성도들은 핍박의 두려움이나 생업의 걱정으로 공동체 모임에서 멀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예수님의 피로 열린 담대한 길을 기억하며 믿음과 인내로 끝까지 나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도록 주의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통해 구원을 얻은 진리를 알고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그 죄를 속할 다른 제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희생 제사는 단번에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드려진 유일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제사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가지 않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 결과 남은 것은 오직 무서운 심판과 불의한 형벌이라는 것이죠. 저자는 구약의 예를 들어 그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도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신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더럽게 여기며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는 자가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서웠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업신여기고 복음을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더 이상 거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의롭게 되려는 시도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다는 표현은 성령의 감화를 거부하고 그분의 사역을 무시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결국 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라고 단언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렵게 여기라 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최종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경고는 단순한 교리적 선언이 아니라 목회적 권면입니다. 저자는 당시 수신자들이 이미 배교했다고 단정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그들이 신앙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고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수신자들의 과거의 믿음과 인내를 칭찬하며 다시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셋째, 끝까지 인내하기를 권면합니다. 자, 이 단락은 앞선 경고와는 달리 격려와 위로의 말로 마무리됩니다. 자, 경고와 권면을 병행하는 방식은 히브리서 저자의 전형적인 논법으로서 두려움을 일으켜 마음을 각성시킨 뒤에 소망으로 회복시키는 균형 잡힌 목회적 접근입니다. 자, 먼저 저자는 수신자들의 과거 신앙 경력을 상기시킵니다.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 때문에 겪었던 박해와 시련을 잘 이겨냈던 경험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여기서 빛을 받았다 라는 표현은 복음을 깨닫고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였다는 의미로서 신앙의 시작점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 신앙으로 개종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인내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는 그리스도인들을 배교자로 간주하며 심한 모욕과 조롱, 사회적 배척을 가했습니다. 저자는 그들이

과 환란으로 구경거리가 되었고라는 표현을 통해 공개적으로 신앙을 조롱받고 수치당했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특히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고 자기 소외를 빼앗기면서도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감옥은 음식과 생필품이 제공되지 않았기에 수감자들을 돕는 것은 단순히 공감이 아니라 위협을 무릅쓰고 직접 찾아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적극적인 섬김이었습니다. 이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형제 사랑이 실제로 실천된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저자는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라고 격려합니다. 제 고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자들이 받을 보상에 관해서 설명해 줍니다. 자, 이 말씀은 단순히 용기를 잃지 말아라 라는 위로를 넘어서 이미 보여준 믿음의 담대함을 계속 유지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내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며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약속하신 상급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할 자니라. 이렇게 선언하며 수신자들을 격려합니다. 이는 그들의 신앙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과거의 믿음과 인내를 기억하고 현재의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결론적으로 이 단락은 믿음의 여정 속에서 과거 인내를 기억하고 장차 주실 약속을 바라보며 끝까지 흔들리지 말라는 목회적 위로와 소망의 교훈입니다. 자, 이어지는 11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믿음장이라고 불리며 믿음의 본질과 믿음으로 살아간 성경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의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11장에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저자는 믿음을 소망의 관점에서 설명하며 믿음이 장래의 목표와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실상이라는 단어는 객관적인 의미의 실체와 주관적 의미의 확신, 이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글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믿음은 허상을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실체를 주관적으로 확신하며 바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실체는 온전한 구원을 가리킵니다. 종합해서 살펴본다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온전한 구원이 결국 우리에게 실체로 나타날 것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은 아직 실체로 나타나지 않은 것이거나 인간의 눈으로는 볼수 없는 초월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증거는 입증이나 확증의 뜻을 담고 있는데요. 따라서 믿음은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거나 초월적이어서 눈으로 볼수 없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이어서 11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창조 때부터 노아 때까지 믿음의 본이 된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요. 그 결과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그의 피의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인간이 믿음으로 의롭게 될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에녹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음을 배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존재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큰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예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방주를 지어 자기 가족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지만 노아는 믿음으로 의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2절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며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의 아내 사례는 나이가 많았지만 믿음으로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임을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결과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사라의 몸에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셀수 없는 자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지만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음에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좋은 곳, 하늘의 고향을 바라보며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수많은 자손을 이루실 것을 믿었고요. 설령 이삭이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고, 야곱은 죽을 때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요셉은 죽을 때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아갈 것과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며 자기 뼈를 그곳에 매장해 달라고 유언으로 남긴 것입니다. 이어지는 23절에서 27절은 모세의 믿음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자, 모세는 성장한 뒤에 믿음으로 애굽 바로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막강한 지위와 특권을 누리며 잠시 즐길 수 있는 죄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이 주실 상만 바라보며 애굽의 온갖 재물을 가지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여겼습니다. 모세는 또한 믿음으로 애굽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신뢰하며 인내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믿음으로 가치 있는 고난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당시 고난을 겪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큰 격려와 신앙의 지침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초태생의 죽음을 면할 수 있었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했습니다. 포로시대에 있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믿음으로 사자 우리와 불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렙다 과부와 수넴 여인은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고 또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잔인한 고문을 견뎌냈으며 이는 더 좋은 부활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은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가난과 고난을 겪고 학대를 받으며 양과 염소의 가죽옷을 입고 유랑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고난을 인내한 것입니다. 한편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인물들이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사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쉽게 믿지 못하고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모든 공로를 이들에게 돌리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관점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믿었는가입니다. 이 인물들은 완전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완전함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시련과 단련을 통해 점진적으로 신뢰와 순종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즉 시련과 연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으신다는 증거입니다. 이를 통해 성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순금처럼 정결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0: 국회 가운데 있고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마음껏 찬양하지 못, 마음껏 모일 수 없다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는 그 참된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참된 신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픈도어 선교회 장효샘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12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어제에 이어 전 지역이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함경남도가 20에서 80mm로 평안도와 함경북도가 5에서 20mm로 황해도가 5mm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7도, 강릉과 광주, 목포가 26도, 함흥과 서울, 대구, 부산, 여수, 포항이 25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강계, 개성, 춘천, 대전이 24도, 신의주가 23도, 청진 22도, 해산이 21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포항 38도, 대구 35도, 함흥과 강릉, 대전이 34도, 춘천과 광주가 33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제주가 32도, 강계와 개성, 목포가 31도, 해산 30도, 신의주가 28도, 청진이 27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는 계속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동해북부에서는 비 소식도 함께 이어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는데요. 서해북부의 먼바다는 최대 2.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날씨는 흐리지만 우리 삶의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만은 화창하고 빛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 가운데 오늘 올려드렸던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그리고 또 목사님 통해 전해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상한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님께서 아시며 우리를 단련하시며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과 소망과 함께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프랑스에는 유명한 삶은 개구리 요리가 있습니다. 이 요리는 손님이 앉아있는 식탁 위에 버너와 냄비를 가져다 놓고 시작하는데요. 손님이 직접 보는 앞에서 개구리를 산 채 냄비에 넣고 조리를 시작합니다. 이때 물이 너무 뜨거우면 개구리가 펄쩍 튀어나오기 때문에 맨 처음 냄비 속에는 개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의 물을 부어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개구리는 따뜻한 물이 아주 기분 좋은 듯이 가만히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매우 약한 불로 물을 데우기 시작하는데요. 아주 느린 속도로 서서히 가열하기 때문에 개구리는 자신이 삶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기분 좋게 잠을 자면서 죽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이나 통일신라가 멸망한 건 외부의 침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전이 사라짐으로써 서로 단결하지 못하고 목적과 목표의식이 없어져 그냥 내부에서 저절로 무너졌던 건데요. 이렇게 평안할 때 넘어지는 것은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평안함만을 누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끊임없이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십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건데 무엇들 하시오? 극동방송 들어보라. 은혜가 시원히 쏟아지네. 기쁨과 행복이 쏟아지네. 아,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약 100년 전 애굽에서는 3000년 된 고분이 발굴됐습니다. 그 안에서는 미라가 나왔고 그 옆으로 꽃병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요. 이 꽃병은 런던의 대형 박물관으로 보내던 중 누군가의 실수로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깨진 꽃병 바닥에서 몇 개의 완두가 발견됐습니다. 그 완두는 너무 오래됐기에 겉이 쭈글쭈글하고 차돌처럼 딱딱한 상태였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완두를 연구 검토한 뒤 땅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딱 30일 뒤 새파란 싹이 돋아났습니다. 3000년간 침묵을 지킨 생명이 잠에서 깨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이루어진 때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분명히 이루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바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말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비전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아멘.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근심은 두려움 때문에 생깁니다. 누군가는 두려움을 현실처럼 보이는 거짓 증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겁니다. 믿음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지키신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들을 아직 자각하지 못했을지라도 존재하는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이 믿는 자들을 위한 것임을 보게 되고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동일한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러니 근심,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과 소망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시며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도 그분의 약속을 당신의 현실로 바꾸고 계십니다. 믿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유명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1%의 영광과 99%의 노력으로 성공을 이룬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말을 들으면 99%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곤 하는데요. 하지만 그가 원래 의도했던 바는 1%의 영감이 성공을 이룬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99%의 노력을 해도 1%의 영감이 없다면 성공할 수 없겠죠. 이 1%의 영감이 99%의 노력을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목적이 있으면 비전은 이루어집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친히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칫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비전이 이뤄질 확률에 대해 따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단 1%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100%가 되고 99%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시면 0%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모든 비전을 입체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이뤄가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

우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해 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신학자 윌리엄 템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 양심이 찔리움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살찌우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생각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에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이다 라고요. 우리의 예배가 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넷 영상 예배에 익숙해져서 집에서 드리는 예배에 익숙해져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예배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옛일에 묶여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본 사람이죠. 오늘 주일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내가 영으로, 하늘소리 콰이어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고린도후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위로를 주는 음식,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어느 날 미국의 유명 여배우인 라이자 미넬리에게 한 기자가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미넬리는 감자를 이용한 여러 음식들의 이름을 말하며 그 음식들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음식들을 먹으면 따스한 어린 시절이 생각나요. 저를 위로해주는 음식들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가장 힘든 시절에 먹은 음식을 소울푸드라고 표현하는데 이 인터뷰 이후로 컴포트푸드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소울푸드가 힘든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면 컴포트푸드는 기쁨과 추억을 되살려주는 음식입니다. 사람은 음식과 글, 노래 등 다양한 예술을 통해 기쁨을 느끼고 위로받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며 나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됐던 찬양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뻤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 순간을 잊지 않을 때, 그런 위로를 계속해서 경험해 나갈 때 우리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후회와 아쉬움보다는 기쁨과 위안이 되는 좋은 찬양, 좋은 말씀, 좋은 순간들을 붙들며 더 좋은 나날을 허락하실 주님을 믿고 따르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기쁨과 위안이 되는 좋은 순간들을 간증하며 살게 하소서. 신앙생활을 해오며 나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됐던 말씀과 찬양을 찾읍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아크로스의 찬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테너 오영훈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주일 드라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시리즈 첫 번째 시간 배신당하신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4주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던 때의 마지막 몇 시간을 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시리즈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일주일은 열정과 사랑이 가득했고,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는 긴장과 혼란의 시간들이 계속됐죠.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순간들을 같이 들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이야기, 배신당하신 예수님을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1: 그날 아침에도 태양은 참 아름답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모두에게 정말 힘든 날이었고, 다음 날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새벽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이 작은 동산을 떠나기를 주저하셨습니다. 이곳은 지난 5일 동안 새벽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올리던 곳이었죠. 닭 울음소리가 두 번째 들리자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들어 천천히 사라져가는 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지친 제자들이 조금 더 자도록 시간을 주셨죠. 앞으로 오랜 시간 잠들지 못할 그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오르셨고,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완전히 지쳐 있었죠. 제자들은 바람을 막기 위해 서로 몸을 붙이고 잠이 들었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게 보내주신 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의 힘으로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께 갑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제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제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0: 여스, 왜 대제사장 집으로 온 거죠?
1: 곧 알게 될 거다.
0: 설마 대제사장이 우리와 같이 가는 건 아니죠?
1: 유다, 상상력이 지나치구나. 그분께서 갈릴리에서 온 겁쟁이들을 찾아 숲속을 헤매실 리가 있나? 그분의 종이 우리와 함께 갈 거다. 어, 마침 저기 오는군. 말고 이제 가볼까?
2: 네, 요하스 제사장님.

0: 베드로. 베드로.
1: 왜 그러세요, 예수님?
0: 베드로. 일어나. 시험을 당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하나 육신이 약하구나.
1: 넘어진다고요?

0: 멈춰라! 넌 누구냐?
1: 전 이스라엘의 제사장 요아스라고 합니다. 장군께서 절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0: 네레오 장군님께서는 제사장 한 명과 정보원 한 명이 올 거라 하셨다. 그러니 다른 자들은 다 돌아가라!
1: 나 그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2: 갈마 백부장, 괜찮네. 대제사장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으니까.
0: 알겠습니다, 장군님. 전 부하들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2: 요아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알아냈나?
3: 예, 장군님. 여긴 그 갈릴리 사람을 따라다니던 유다라는 자인데 지금 그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2: 좋아. 허탕을 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알겠나?
4: 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2: 좋다. 출발한다.

0: 아직도 자고 있는 것이냐? 이제 됐다.
1: 뭐야? 여기가 어디지 이게?
0: 베드로, 야고보, 요한.
1: 예수님, 아이고.
0: 일어나라. 때가 되었다.

0: 아, 누구지? 사람들 소리가 들리는데. 에?
1: 이제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일어나 가자. 저기 배신자가 오는구나.
0: 야, 나다나이, 빌립, 다들 일어나!

0: 거의 다 왔습니다.
1: 아, 저기입니다. 저기 사람들이 보입니다.
2: 누구를 찾고 계시오?
3: 요하스, 이장가.
4: 유다, 내가 말한 거 잊지 않았겠지?
0: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유다, 넌 입맞춤으로 나를 배신하려는 것이냐?
5: 잡아라, 백부장! 저자를 잡아라! 어서 칼을 뺏어!
6: 자기 하인의 귀가 잘려나갔으니 가야바가 열좀 받겠구만.
2: 그만하라! 베드로, 칼을 거둬라. 내가 좀 보겠어. 자, 이제 일어나시오.
1: 귀가? 아니, 어떻게? 분명히 귀가 잘려나가는 걸 봤는데 이렇게 멀쩡해지다니.
2: 날 찾는 것이면 이 사람들은 가게 하시오.
6: 좋다, 다 풀어줘라.
2: 칼과 몽둥이를 들고 강도라도 잡으러 왔어. 내가 성전에 있을 때는 손도 대지 않더니 이젠 어둠의 권세가 덮이니 당신들 때가 왔군.
6: 어서 끌고 가자.

0: 하하, 죄인이 대답을 안 하니 지치는군. 증인들의 증언에 대해 뭐 할 말은 없느냐?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증언을 인정한다는 뜻인가? 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을 내릴 것이다. 말해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1: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
2: 말도 안 되시구나.
3: 내가 그요.
4: 신성 모독 아니야?
1: 신성 모독이다.
3: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 앉게 될 것이오.
0: 이제 우리에게 무슨 다른 증언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미자가 하는 말을 직접 듣지 않았습니까?
4: 들었소!
0: 신성모독이다!
1: 신성모독이다!
4: 도망가자! 죽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스가랴서에 기록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라고 하신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미리 제자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실 때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너무나 힘든 그 잔을 거두어 가시기를 기도했죠. 결국엔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늘 아버지의 의지에 따라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하나님과 그 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하늘, 달과 별, 이 우주 전체를 직접 만드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어디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매일매일 부어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라 하시고 모세에게는 친구에게 말하듯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친구처럼 대화를 나눠주시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만들어주시고 그로 인해 제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시리즈 첫 번째 시간 배신당하신 예수님.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경주시 성건동 경상북도에서 고려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오늘도 고려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입니다.
1: 처음에 고려인들을 만났을 때에는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사역을 주로 했었고 저에게 아이들 방과 후 교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고려인 아동 청소년 방과 후 교실을 진행하면서 현재 7년째 이 사역을 중심으로 고려인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고려인을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제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주변으로 어떤 사람을 보내주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고려인이 저에게 보내주셨으니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지금 현재 고려인들의 파수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그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적이 오면 그 적을 성 안에 있는 사람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알리지 않으면 파수꾼의 책임이지만 알리는 소리를 듣고도 듣지 않는 것은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잘못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려인의 파수꾼은 아니겠지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붙여주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한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가족, 이웃,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옆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내 곁의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길 기다리십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이었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구 아름다운 교회 박기묵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크게 축복하시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세상의 부도, 지혜와 지식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인들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뚜렷하게 알고 있사오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기둥들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오니 우리나라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청년들을 축복하시어 다음 세대에도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정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 지식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목사의 시와 찬미. 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목사의 시와 찬미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입니다. 네, 썸머 스페셜 중이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목사의 시와 찬미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지경에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썸머 스페셜 중에는요, 찬양을 풍성하게 나누면서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영광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잠깐 묵상하고 시작하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으니라.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을 보고 한 제자가 뭐 가룟 유다죠. 그걸 왜 허비하느냐고 책망합니다. 예수님은 7절에 보면 가만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돈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 제자의 생각 방식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발에 순전한 향유 부음을 허락하십니다. 여기 순전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피스티코스입니다. 피스티코스. 이 말은요, 순수한, 신뢰할 만한, 거짓이 없음을 뜻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뜻하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죠.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나디한 것 같은

같은 믿음을 주님의 발에 부으시는 삶을 주님은 원하는 것이죠. 피스티코스 피스티스, 그것이 바로 당신의 향수가 된다면 주님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상큼한 기분 좋은 향기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께서 저 향기로운 믿음을 주님께 드리시는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때가 하나님 그러한 연약함이 있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 하나님 각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셨어.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으시고

매일 하루하루를 맞이하면서 그 짧은 하루가 의미 있게 하소서. 이 하루가 나의 삶이 되고 역사가 됨을 기억하게 하소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루 동안에 숨겨진 아버지의 선물을 발견하는 기쁨으로 살기 원합니다. 매 순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내가 힘겨운 시간을 지날 때에도 나를 지키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어느 순간도 나 혼자가 아님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짧은 인생길 가운데 영원한 주님을 사모합니다. 인생이 덧없다 하지 말게 하소서. 영원을 사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소서.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이 하루가 영원에 맞닿았음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게 하소서. 누군가 죽음을 생각할 만큼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를 도와주소서. 사는 것이 사명임을 알게 하소서. 숨쉬는 모든 것이 곧 영원으로 향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우리 타임 버전으로 들으셨고요. 어노인팅 11집에 나의 맘 받으소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루를 여는 기도까지 들으셨고요. 방금 전에는 다윗과연화단의 황국영 목사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이 무더위에 어울리는 기쁨의 찬양들 함께 나누시죠.

네, 우리가 수련회가 되면 많이 부르는 찬양들로 함께했습니다. 옹기장이의 주일은 큰 능력이 있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그리고 소리엘이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리고 이어서 예수전도단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이렇게 함께 찬양 들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여름 수련회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또 뜨거운 기도회 아닙니까? 그 기도회 때 우리의 마음을 울렸고 우리를 회개하게 했고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었던 그런 추억 속의 찬양들 함께 나누시죠.

네, 우리가 부흥회 수련회 때 늘 불렀던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윤영주 장로님께서 불러주셨고요. 또 찬양 베스트 앨범 중에서 그 유명한 세상에서 방황할 때까지 들으셨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우리가 부흥회 때 많이 불렀던 찬송가 띄워드리면서 물러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정말 은혜의 뜨거움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도 찾아뵙겠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목사의 시와찬미 진행을 맡은 장유중환교회 이경로 목사였습니다. FEBC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 그 하루의 시작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시간, 아침의 노래 박보민입니다. 냄새는 코로 맡을 수 있는 온갖 기운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향기는 꽃이나 향수에서 나는 좋은 냄새를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꽃이 숨겨져 있어도 그 향기 때문에 방 안에 꽃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알 수 있습니다. 향기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어떤 장소든 누구에게든 항상 생기 있게 흘러갑니다. 로마 황제나 장군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뒤 포로를 끌고 오면서 시민들에게 전쟁에서 이긴 것을 알렸습니다. 이때 개선 행렬 안에 향을 피웠습니다. 개선 행렬은 사실 피 비린내가 진동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마차 위에 향로를 피워 향기로 피 비린내를 덮었던 것입니다. 피어나는 연기로 개선 행진을 만방에 알리는 효과도 있었으며 참여한 군인과 시민에게는 기쁨과 축제를 느끼게 하는 승리의 향기였습니다. 하지만 끌려오는 포로에게는 죽음의 냄새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향기에서 두 가지 의미가 생기듯 우리는 어느 곳으로 가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배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생명의 향기가 진하게 배어나오는, 그리고 그 향기가 생기 있게 흘러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로 16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노래 박보민이었습니다. FEBC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창원 세광교회 황은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145절부터 152절까지를 본문으로 19번째 연 말씀을 바라고 부르짖는 성도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시편 119편 19번째 연을 나누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반부에 보면은 이제 말씀을 바라고 부르짖는다. 기도는 정말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라고 하면은 언제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인은 말씀에

퇴근하는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 하반부에 와서 우리가 149절 이하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기도는 하되 신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가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 주변에서 그를 조여오는 악인들이 있어요. 그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기 상황을 만나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부르짖는 거죠. 그런데 그냥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몰라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신이 하는 기도는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확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끔씩 서로 간에 어떤 중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 나는 꽤나 진지하게 그냥 중심을 다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은 그냥 근성으로 설렁설렁 듣는다 하는 느낌이 들면은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어요? 막 그냥 빨리 끊고 가고 싶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신음소리도 나의 한마디 말이라도 아니 내가 비록 말하지 못했어도 내 중심이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또한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응답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에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하기 싫어요? 그때는 하고 싶죠. 왜?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물론 내 방식대로는 아니지만 꼭 내가 원하는 그러한 형태로는 아니지만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방식대로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 확신이 분명할 때에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오고 싶은 거죠. 기도하고 싶은 거죠. 한마디 기도를 해놓고 많이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죠. 아니 몇 시간을 기도해도 정말 몇 분을 기도한 것처럼 너무너무 신이 나고 재미가 나는 거죠. 확신이라는 거. 그 확신은 내 스스로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을 거야. 내가 기도하면 들을 거야. 자기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주는 확신이라기보다는 그 확신은 어디서 비롯됩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나니. 왜요? 우리는 기도를 잘 못해요. 우리는 진짜 뭐가 내게 좋은지를 우리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그 속성이 헤세던 거예요. 인자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주의 규례, 주의 말씀, 주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을 들어가 보면은 다 우리는 율법 앞에서 죄인이에요. 율법 앞에서는 우리는 벌 받아야 될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 율법을 따라 살리소서, 나를 살리소서라고 담대하게 시인이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뭔고 하면은 이게 중요하겠죠. 이 규례는,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은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핵심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바라고 기도하지만은 이 시편에 등장하는 시인은,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뭐를 하든지 간에 그것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정말 진짜 진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은 그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중심인 거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뢸 수가 있다는 거죠. 150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주의 법에서 멀이다. 악인들의 특징은 뭘까요? 주님의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법에서, 말씀에서 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악인들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면은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상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미워한다. 여러분,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는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반드시 있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그 다음 절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질 때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까? 악인과도 같은 때때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그것이 물질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한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을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그런 삶에 정말 어려운 환경들이 나를 자꾸만 조여오고 있을 때에 우리의 시선은 그만 주님을 놓쳐버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시인은 정말 멋있는 삶을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오니. 여러분, 이걸 시인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주님이 문제보다, 주님이 악인보다, 주님이 그 어떠한 환경보다 더 가까이 계신다. 조금 전에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을 했습니다마는 신약 성경에 그 배경이 되는 그 시점에서 보면은 잠시 뒤면은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가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지금은 그들이, 제자들이 주님 곁에 다 모여서 같이 식사도 나누고 대화도 하지만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 얘기를 하십니까? 그들이 다 떠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보라, 너희가 각각 다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내가 혼자일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지금은 나를 사랑하고 친밀하게 나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가운데 너희들은 어려움이 닥치면은, 로마 군병이 오면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은 너희들은 다 뿔뿔이 다 나를 배반하고 떠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벌써 왔도다. 그때가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은 다 떠날 수 있다. 너희들이 볼 때는 나는 처량하고 고아와 같은 홀로 된 자로 나를 불쌍하게 여길는지 모르지만은 아니다. 실상은 여호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나를 도우실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없는 듯이, 다 떠난 것처럼 나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여러분, 더 이상에 바랄 것이 뭐가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난 주 중에 사랑하는 친구 목사가 신학교, 77년도에 신학교에 같이 입학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난 40년이 되도록 정말 가깝게 지냈던 친구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그때 입학할 때 한 40여 명 저희들이 신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이 친구도 황씨고 저도 황씨입니다. 예. 둘밖에 없었어요. 둘밖에 없었어요. 참 친했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몇 년간 암으로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지난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조중의 장례 예배도 또한 그 행을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에는 정말 조그만 관 하나에 그것도 잠시 시간이 지나면은 다 불사버리고 그야말로 육을 한 줌밖에는 남지 않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데 근데 그게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친구 황 목사는 그렇게 몇 년간 아프면서도 늘 확신에 차 있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참 육신이 갈수록 연약해지고 피폐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최근에 한두 달 정도는 강단에 아예 말씀을 전하러 서지도 못할 정도로 그냥 집에서 있어야만 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영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 확신 때문에 언제나 담대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도 그야말로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지나온 삶을 생각해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그러한 은혜를 나누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52절에 보면은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눈 집중해야 될 단어가 보입니까? 주의 말씀을 내가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갑작스럽게 붙들었다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나는 처음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았으므로 그러기 때문에 그는 위기 상황이 오게 되자 습관적으로 그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가 있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고 담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말씀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기초가 하나님의 약속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끔 인도하는 그러한 여러분 총매가 되고 점화장치가 되고 불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사각지대에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막 떠벌리며 기도하는 사람 없다고 말이에요. 남보라고 막 그렇게 자랑삼아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은 없다고 말이에요. 기도는 골방에서 엄밀한 데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이 시를 쓴 장본인이 다윗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다윗의 경우를 볼 때에 다윗이 그의 생애에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은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그가 우여곡절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가 전쟁을

참 많이 치러졌잖아요. 전쟁을 치러서 승리하고 개선장군으로 돌아올 때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때였을까요? 얼마나 멋있는 자리고 모습입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를 칭송하고 그를 높이게 되어질 때에 얼마나 그의 자리가 영광의 보좌였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사람의 관점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당연히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다윗에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고 가장 용기 있고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그런 순간이 어떨 때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을 때에 그때를 하나님은 아마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나오는 다윗, 왕의 보좌에서 통치하는 다윗이 아니라 무릎을 꿇은 왕인 다윗, 그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겁니다. 19년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이 시인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러한 교훈은 그야말로 우리가 진정 확신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언제나처럼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러한 복 있는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창원 세광교회 황은선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82-0574 창원 세광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경남 산천면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인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창원 왕성교회 양충만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저는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보베이라고 하는 작은 탄광촌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에릭 앤드 앤스트롬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날 그가 운영하는 이 사진관에 남루한 옷을 입은 한 백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하지만 따뜻한 차 한 잔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 앤스트롬은 그 노인을 자리에 앉히고는요, 따뜻한 수프와 빵 한 조각을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노인은 그냥 이것을 바로 먹지 않고는 이 빵 한 조각과 한 그릇의 그 수프를 앞에 놓고는 두 손 모아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사진사였던 이 앤스트롬은 눈에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게 들어왔습니다. 이분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가진 것이 없는 분인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찌 보면 가장 소중한 감사를 소유하신 분이구나 생각하고 그 마음에 감동과 도전이 되어서 바로 사진을 담았습니다. 훗날에 미술을 전공한 딸 로다가 이 사진을 유화로 그림으로 옮깁니다. 그 그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사 기도하는 노인의 작품입니다. 작은 소박한 빵 한 조각, 때로는 따뜻한 수프 한 그릇이 누구에게는, 누군가에게는 바로 이렇게 감사 제목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허락한 우리 가족들, 우리 또한 교회, 그리고 또 나에게 허락한 이 한 호흡, 생명의 한 호흡,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 여러분 감사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감사는요, 그 관계가 더 따뜻해지고 더 깊어지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감사도 역시 우리의 믿음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가 쓰일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평안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고 환난과 핍박이 있었던 그 당시였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또 그들을 낳았던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어떠하겠어요?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그들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부모와 멀리 떨어진 우리 자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런 부모는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하여 그런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 고난 중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감사로 가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상황을 보면 염려와 근심밖에 없는 상황인데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요, 그 고난 속에서도 바로 꺼지지 않는,